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리건 가수가 부릅니다. 임파 속의 너.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역시 변강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고향 친구 듣고 오겠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김향월 가수가 부릅니다. 장록수.

초원의 명종 샹그릴라를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민족의 멜로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동입니다. 2026년 미국 카나다 멕시코 월드컵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축구 팬들은 영화관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특별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은 영화관에 모여 영화급 시청각 효과 속에서 체육 경기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해의 모 영화관에서 경기가 생중계되었습니다. 영화관의 큰 스크린과 립체 음향, 넓은 의자는 축구 팬들에게 몰입식 관람 체험을 가져다 줬습니다. 전직 프로 축구 선수 주광호는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경기를 봤는데 집에서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체험이라며 집에 스크린이 작고 영화관에는 옆에 기타 팬들도 있어 분위기가 좋다고 표했습니다. 현지에서 건설한 첫 번째 체육 주제 영화관도 경기 시작과 더불어 개업했습니다. 영화는 관람권 연동 행사를 개봉했는데 관객들은 영화 관람권으로 주변 20여 개 가게에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경의 영화관에서 수많은 축구 팬들이 경기 전 인기왕 전시판에 지지하는 팀을 위해 응원의 글을 남겼습니다. 영화관은 4K 해상도와 120프레임 재생 능력을 갖춘 거대한 스크린을 갖추고 있어 축구 팬들에게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생동한 체험을 가져다 줬습니다. 축구 팬 조모는 주말에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주 좋고 골이 들어가는 순간 모두가 함께 환호한다며 이는 스트레스를 풀기 좋은 방식이라고 표했습니다. 당면까지

0: 중국 영화 그룹과 화하 영화 회사는 북경, 상해, 광주 등 150여 개 도시에 1200여 개 영화관들을 상대로 월드컵 경기 생방송 기술 지탱과 운영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관들은 60회 이상의 경기를 생중계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도회 보고 학습 보던 문답 특집 제62부 강대한 결집력과 선도력을 가진 사회주의 이식 형태를 건설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남통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청도 맥주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혼인신고 6시간 만에 교통사고 난 남편을 19년째 지켜온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첫 순서로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던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62부 강대한 결집력과 선도력을 가진 사회주의 이식 형태를 건설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박민걸 아나운서입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강대한 결집력과 선도력을 가진 사회주의 의식 형태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략적 포치는 우리가 의식 형태 사업의 고도의 중요성을 깊이 터득 파악하고 사회주의 의식 형태를 힘써 발전 강화하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단합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의식 형태는 문화의 전진 방향과 발전의 길을 결정합니다. 국가 사상과 민족 정신을 정립하는 사업인 의식 형태 사업은 당의 전도와 운명, 국가의 장구한 안정, 민족의 결집력과 구심력과 관련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정립과 혁파를 병행하고 격탁 양청하며 의식 형태 영역에 많은 방향성, 전략성 문제에 대해 포치를 내려 의식 형태 영역에서 한동안 비동에 처해 있던 국면을 근본적으로 돌려세우고 의식 형태 영역의 형세가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문화에 대한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자신감이 뚜렷이 강화되고 전 사회의 결집력과 구심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가는 데 강력한 사상적 담보와 강대한 정신적 역량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의식형태 영역의 량호한 태세를 지속적으로 공고 발전시키고 강대한 결집력과 선도력을 가진 사회주의 의식형태를 부단히 건설해 당과 국가의 중점 사업을 위해 더욱 잘 복무하고 사상을 더욱 잘 통일시키며 정신력을 더욱 잘 결집시켜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을 힘써 잘 틀어지어야 합니다. 첫째, 의식형태 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권을 억세게 틀어주어야 합니다. 신시대의 의식형태 사업을 잘해 나가려면 반드시 의식형태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의식형태 사업의 영도권을 억세게 틀어주고 의식형태 영역에서의 주도권과 발언권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정립을

0: 근본으로 삼고 정립과 타파를 병행하여 사회주의 의식 형태 건설을 추진하고 신시대와 더불어 분발 정진하는 주류 사상의 여론 진지를 공고 확대해 전체 인민으로 하여금 리상과 신념, 가치와 리념, 도덕과 관념 면에서 하나로 굳게 뭉치도록 해야 합니다. 의식 형태 사업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의식 형태 사업을 잘해 나감에 있어서의 정치적 책임과 령도적 책임을 명확히 하며 진지 건설과 진지 관리를 강화하고 직분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재반 의식 형태 진지가 시종 선진적인 사상 문화를 전파하는 견고한 진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릇된 사상 관점에 전파 경로를 제공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의식 형태 영역에서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 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막스주의는 우리 당과 국가의 존립과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도 사상이며 사회주의 의식 형태의 기치이자 영혼입니다. 의식 형태 영역에서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 제도를 문화 건설의 재반 방면에 일관시켜야 하며 올바른 정치적 방향, 여론적 인도, 가치 지향을 견지하는 데 구현시켜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현시대 중국 막스주의이자 21세기 막스주의이고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이며 또한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의 행동 지침입니다. 리론 무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혁신 리론으로 전당을 무장하고 인민을 교육하고 실천을 지도하는 사업체계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해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강대한 힘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셋째, 중국 특색의 철학 사회과학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철학 사회과학은 뚜렷한 의식 형태 속성을 띠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종 막스주의를 지침으로 삼아 막스주의 리론 연구 및 건설 공정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중국 특색의 철학 사회과학 학과 체계, 학술 체계, 담론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며 중국의 학술을 번영시키고 중국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중국의 사상을 전파하며 철학 사회과학 인재 대우를 육성 확대해 사회주의 의식 형태를 건설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조류 여론 진지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의식 형태의 결집력과 선도력은 설득력과 감화력이 있는 내용에 의해 결정되고 또한 광범위하고도 효과적인 전파에 의해 결정됩니다. 언론 여론 사업은 의식 형태 투쟁의 최전방에 처해 있으므로 선전 사업과 의식 형태와 매체에 대한 당의 관리를 견지하고 올바른 여론적 인도를 파악하여 매체의 심층적인 융합을 서둘러 추진하고 옴니미디어 전파체계 건설을 강화하며 주류 여론 진지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언론 매체의 여론 전파력, 선도력, 영향력과 공신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량호한 인터넷 생태의 조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의식 형태 사업의 주요 진지, 주요 전장, 최전방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이 의식 형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인터넷 내용 건설을 강화해 온라인상 주선주를 고양하며 인터넷에 의한 긍정적인 선전을 강화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키며 인터넷 선전을 혁신 개진함으로써 온라인에 의한 긍정적인 여론의 강세를 형성해야 합니다. 인터넷 종합관리 체계를 완비화하고 인터넷 종합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사이버 공간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문명 건설을 강화해 량호한 인터넷 생태가 조성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기다림.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근대 중국의 제1도시로 불렸던 남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79번째는 강서성 남통입니다. 소주나 항주처럼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더 대범하고 북경이나 천진처럼 장엄하지는 못하지만 더 빼어나며 상해처럼 광채가 넘치지는 못하지만 더 고전적인 도시가 바로 남통입니다. 남통에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이한 경관과 화원 도시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있고 또 산세를 따라 조성된 도시의 매운한 경관과 아름다운 산악 경관도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를 펼치면 연해 경제대와 장강 경제대가 만나는 장강 삼각주에서 바다와 인접한 도시는 상해와 남통 두 도시뿐입니다. 강서성의 중부에 위치한 남통은 세 면이 물이고 한 면이 륙지와 연결됩니다. 상고시대의 남통 일대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망망한 수역이었습니다. 그 후 장강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점차 모래톱이 생기고 그 모래톱이 오랜 세월 동안 륙지로 변했습니다. 1600여 년 전에 남통은 륙지와 연결되지 않은 모래톱에 불과했고 당나라 때에 이르러서야 륙지 일부분으로 되었습니다. 958년 북방의 후조가 군대를 파견해 남통을 점령하고 성곽을 쌓았습니다. 성곽은 처음에 정예군이라 불리다가 사통 팔달의 지리석 요건에 의해 통주라고 개명했습니다. 1900년대에 이르러 하북성의 동주와 구별하기 위해 남통이라 불러 오늘날에 이릅니다. 천년의 도시 역사를 보유한 남통은 제휴업의 흥성으로 도시의 번영을 이루고 600여 년 전에 명나라 때 남통은 벌써 강서 북부의 중요한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그 후 개벌이 확대되고 해안선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다 소금 제조업이 쇠락하기 시작했지만 대신 방직업과 수공예가 제어업을 대신해 남통의 조력 산업으로 되었습니다. 1895년 청나라 후반 과거 시험에 수석으로 급제한 장건이 귀양에 방직 공장을 세우면서 남통은 중국 근대 방직업의 발상지와 내외 이름이 자잔 방직의 도시로 되었습니다. 장건을 대표하는 근대 남통인들이 사회적 기풍을 바꾸고 도시 건설을 창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남통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선진적인 리념에 따라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한 모범으로 되었습니다. 남통은 많은 중국의 최초를 창조해 근대 중국의 제일 도시라 불립니다. 중국 역사에서 남통은 중국 최초의 사범학교와 박물관, 방직학교, 자수학교, 특수학교, 기상소 등 15가지 중국의 최초를 창조했습니다. 중국 근대 공업의 발상지 남통에는 아름다운 산수도 아주 많습니다. 랑산과 군산, 검산 등 5개 산으로 구성된 랑산 풍경구에서 랑산이 으뜸입니다. 랑산은 옛날에 하얀 늑대가 산 중에 살아서 랑산이라 이름했다는 설도 있고 산의 모양이 늑대와 묘사하다고 해서 랑산이라 부른다는 설도 있습니다. 랑산은 해발 고도가 100m밖에 안 되지만 불교 대세지 보살과 대성보살의 도상입니다. 룡포를 두른 대성보살이 공양되고 1년 내내 향불이 피어오르며 신도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양산은 예로부터 요명한 불교의 명산이기도 합니다. 량산의 남쪽 기슭에는 광교사가 있고 북쪽 기슭에는 산세를 따라 조성한 정원 북록원도 있으며 바위에는 마의 속각이 즐비합니다. 량산에 올라서면 저 멀리 흘러가는 장강이 하늘과 하나로 되어 또 심히 장관입니다. 남통의 발전을 이끌고 지켜본 장군은 남통인들의 마음속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합니다. 그리하여 량산에는 오늘날도 장군의 무덤 세 분이 보존되었는데 고목이 하늘을 찌르고 꽃나무가 화사하며 새들이 지저귀는 세고는 아름다운 식물원을 방불케 합니다. 원래 남통의 해자였던 호안은 천년의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본연의 모습을 이어옵니다. 천년 동안 호안은 방어와 배수, 수송, 식용수의 중임을 맡아왔습니다. 호안은 이로써 인체의 맥락으로 불리는 동시에 좁은 물길로는 맑은 물이 흐르고 그 우로는 갈매기가 날며 물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빛이 목걸이라는 미명도 가집니다. 호안은 낮에는 한 조각이 그지없어서 배를 타고 강물을 흐르면 도시가 물속에 있고 사람이 그림 속을 거니는 미묘한 경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호화의 밤은 신비로워 배를 타고 강물 깊숙이 들어가면 곳곳에서 낭만이 흘러 그 속에 매료됩니다. 호화의 인문 경관은 동남쪽에 집중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높이 우뚝 솟은 문봉탑은 남통 세탑 중 으뜸으로 1560년대에 축조되었습니다. 39m 높이의 탑은 5층에 육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귀퉁이가 건뜻 들린 초마에 풍룡을 달아 바람이 불면 정간 소리가 들립니다. 예스러우면서도 우아하고 장엄하면서도 화려한 문봉탑에 올라서면 저 멀리 남통 고성이 한눈에 안겨와 마음이 탁 트입니다. 정원 형식으로 조성된 문봉탑에는 현재 남통시 문예연합회와 서예원 예술관이 위치했습니다. 강물을 사이두고 문봉탑과 마주하는 곳이 중국 최초의 방직 전문 박물관인 방직대관원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민족 품격이 짙은 10여 채의 건물로 구성되었습니다. 박물관은 실물과 표본, 사진, 오디오 자료 등을 통해 방직 산업의 발전 역사와 현재 생산 수준, 미래의 발전 추세를 설명합니다. 또 물레 방아와 농가, 소작업, 날리움실, 장군이 세운 방직 공장 및 남통대학 방직학과의 축소 모형을 통해 남통 방직 경제의 교육과 사회 풍모를 보여줍니다. 호화의 동쪽 기슭에는 장군이 청나라 때인 1905년에 장근한 중국 최초의 박물관 남통 박물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 미술, 교육 네 부분으로 분류되는 전시품은 주로 남관과 북관에 전시되고 대규모 문화재와 표본은 실외에 전시되었습니다. 꽃나무가 화사하고 그 사이로 귀중한 새들이 지저귀는 박물관의 정문은 실내의 전시품과 어우러져 우아하면서도 운치를 자랑하고 가벼우면서도 여유로운 느낌을 안겨줍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5월 단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은 청도 맥주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민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청도 등주로 56호에 독일식 빨간 벽돌 담장 밖에 100년이 넘은 회화나무 가지 사이로 은은한 매가향이 풍기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도 맥주 박물관의 소재지이자 중국 맥주 공업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1903년에 완공된 로공장을 개조한 박물관은 거대한 술통 마냥 청도와 맥주가 섞인 100년의 기억을 담고 있는 동시에 살아 숨쉬는 도시 발전사를 부어내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주체 건물 자체가 소중한 전시품입니다. 1903년 독일 상인들은 교주만에서 게르만 맥주 회사 청도 지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현재의 박물관은 바로 당시의 당화 공장, 발효 공장, 주입 공장에서 개조된 것입니다. 박물관의 얼룩진 벽돌담은 여전히 과거의 독일식 아치형 구조를 보존하고 있고 나무에 찍힌 독일 문은 여전히 잘 보이며 100년 전 지멘스 회사가 제조한 발전기는 여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1914년 일본 독일 전쟁이 끝난 후 공장이 일본 재단에 인계되면서 건물에도 점차 일본식 건축 요소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45년 항일 전쟁 승리 후 중국 노동자는 작업장 벽에 조국 땅을 내놓으라는 글귀를 적어 민족 공업 각성의 증견으로 되었습니다. 이 같은 각이한 시기의 흔적들을 가진 청도 맥주 박물관은 청도 만국 건축 박람회에서 가장 공업 기질이 있는 전시품으로 되었습니다. 박물관의 3대 전시구는 100년을 넘나드는 시간 터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 문화 전시 부분에서 흰 가운을 입고 설비 성능 시험을 하는 독일 기술자들의 사진, 동둔차를 밀고 매가를 운반하는 중국 노동자들의 자취가 담긴 누런 옛 사진들은 맥주 공장 초창기 양조사의 작업 환경을 담았습니다. 1906년 뮌헨 국제 박람회의 금상 메달은 진열대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데 이는 중국 맥주가 받은 국제 최초의 인정입니다. 양조 공예 발전구 전시회는 세기의 대화가 연출되었습니다. 전시 좌측은 1903년의 석조 발효지인데 100년의 맥주의 정수가 응결되어 있고 우측은 현대 스테인리스 발효 탱크의 투명 모형인데 관객들은 전자 스크린을 통해 효모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시구 주황에서는 과거와 현대를 대조하는 진열대가 유독 눈에 띕니다. 1930년대의 오크 통에는 동남아 항구의 칠인이 여전히 남아있고 옆에 놓인 컨테이너 박스는 당면 청도 맥주가 전세계 100여 개 나라로 판매되는 물류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대에는 유난히 소중한 1954년의 수출 장부가 하나 있는데 장부에는 젖진 500상자 청도 맥주가 향항에 도착할 때 통관 신고서에 적힌 중국 제조 글귀가 단단히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높은 맥주 매력 체험구는 역사와 취미를 교묘하게 결부했습니다. 술 취한 집에서 경사진 지면은 100년 전 부두에서 맥주를 마신 후 현기증이 온 노동자를 빙의할 수 있고 VR 설비를 착용한 관객들은 1906년에 뮌헨 전시청으로 들어가 금상이 탄생한 순간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복원한 1980년대 청도 길거리 맥주 로점에서 방문객들은 범랑컵에서 따라낸 신선한 맥주를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 청도 맥주 박물관은 맥주가 청도의 도시 성격을 만드는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1903년 독일 양조사는 유럽의 양조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1920년대 상큼하고 달콤한 로산 광천수가 맥주를 빚는데 사용되었습니다. 1950년대 향항에 수출한 맥주에 중국 청도라는 표지를 붙였습니다. 오늘날 맥주 축제에서 각국의 량질 맥주들이 청도에서 함께 축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물관 밖의 등주로에는 독일 술집과 청도 식당의 인파로 벅적거리고 맥주 가게에는 구리 주전자와 카페의 커피잔이

0: 생맥주에 호박색 술에서는 거품이 일고 있는데 마치 청도 백년의 파란 만장한 역사를 방불케 합니다. 이 박물관은 이미 공업 교적지의 범주를 넘어 도시의 미각 도서관, 역사의 살아 숨쉬는 교과서로 되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 고향 금산 은산.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0: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혼인신고 6시간 만에 교통사고 난 남편을 19년째 지켜온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19년 전 하남 사문협의 정홍문이 혼인신고를 한 지 6시간 만에 남편 초근이 교통사고로 뇌간출혈과 전신마비를 겪었습니다. 의사는 회복 희망이 크지 않다고 말했고 친척과 친구, 심지어 시어머니조차도 그녀에게 떠나라고 설득했지만 당시 24세였던 정홍훈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에서 건강과 질병에 상관없이 나는 결혼을 원한다라고 말한 대로 해야 한다며 이 약속을 19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점심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홍훈은 남편 초근과 함께 집에서 재활훈련을 했습니다. 부부는 침실에 침대로 앉고 일어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장기간의 마비로 인해 초근은 다리에 힘이 부족하고 균형감각도 좋지 않아 정홍훈은 남편이 넘어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받쳐줘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재활훈련을 하는 생활은 이미 19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007년 2월 정홍훈과 초근은 타인의 소개로 만나 사랑에 빠졌고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진행한 간단한 결혼식이었지만 폭적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잡은 날은 흐린 날이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고 결혼식을 올릴 때쯤에 햇빛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반달 후 정홍훈과 초근은 결혼증을 받으러 갔고 함께 매지로 근무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사고는 그들의 미래 계획을 깨뜨렸습니다. 오후에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외출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내일 집을 떠나는데 왜 집에서 짐을 싸지 않냐며 불만이 있었습니다. 곧 돌아온다고 했는데 10분 후 병원에서 고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에 지어 머리가 돌아오기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병원에 이송됐을 때 초근은 이미 인사불성이었고 병원에서 오른쪽 손의 30ml 출혈, 왼쪽 손의 타박상, 뇌간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 5시간의 수술 끝에 초근은 목숨을 건졌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홍훈의 시어머니 조수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러도 반응이 없고 발가락을 다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만약 깨어나지 못하면 시무린이 되는데 며느리한테 같이 고생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가끔 떠나라고 설득했습니다. 친척과 친구, 시어머니의 설득에도 정홍훈은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원한 지 30일이 지났지만 초근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의사의 권유로 락양으로 자리를 옮겨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정홍훈은 병상 옆에서 석 달 동안 지켰고 초근은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온몸이 마비되어 말할 수 없고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초근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그들은 근 2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정홍훈은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홍훈은 남편을 태우고 일어서기를 연습하고

벽을 짚고 걷는 법을 배우게 했으며 침상 옆에 엎드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추측했습니다. 한 가지 동작을 수천 번씩 거듭했습니다. 재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홍우는 남편을 지키면서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집에 전문 설비가 없어 재활 훈련이 불편하자 정홍우는 선수 기자재를 만들었고 안마를 독학했습니다. 남편의 재활 치료에 생활의 중임도 정홍운에게 내려줬습니다. 농사짓는 시부모는 결코 의지하기 어려웠고 정홍운 일가는 생활도 유지할 겸 빚도 갚을 겸 바삐 돌아쳐야 했습니다. 비록 생활이 고됐지만 정홍운은 달콤한 시간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정홍운은 오랜 시간을 혼자서 버텨온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그녀에게 새 집을 지어줬고 이웃은 일손을 도와줬습니다. 정홍우는 자신이 아내 직책을 했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2017년 정홍우는 빈곤 가구로 인정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정부가 준 보조금으로 지은 것이고 문 앞에 산초나무도 보조금으로 산 묘목이 자라난 곳입니다. 수년간의 경력에서 정홍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오륜 나날이 아니라 수확한 관심과 도움들입니다. 남편이 처음

0: 2022년 정홍문은 처군과 함께 전자상거래 고객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리 없을 때면 부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고객 서비스 업무를 하곤 합니다. 비록 처군은 동작이 느리지만 가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기뻐합니다. 근년래 처군은 건강이 호전되고 치료와 회복으로 인해 진 빚도 대부분 갚았습니다. 미래를 언급하면서 정홍우는 욕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더 나아져서 지팡이를 버리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좋아지고 부담이 적어지길 바랍니다. 애초에 행동 불능으로부터 현재 걷고 설 수 있기까지 정홍운이 기울인 노력은 그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의 재활훈련을 거쳐 현재 조건은 스스로 휠체어에 앉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일생으로 결혼식의 온약을 지키는 것은 더없이 낭만적이고 혼인신고 6시간 만에 실연을 겪은 것은 더없이 잔혹한 현실입니다. 운명의 무상함은 정홍은을 꼽지 못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밝아지고 사람은 울다 보면 웃게 됩니다. 사실이 립증하다시피 정홍은의 선택은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정홍은의 욕심이 현실로 되고 부부가 점차 순조로우며 사회가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백.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청나라 문학가이며 서화가인 정판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정판교의 자는 구교, 호는 판교이다. 고향은 강소송 홍화이다. 정판교는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나 3살 때부터 부친한테서 글을 배웠다. 그는 6살에는 사소오경을 속달할 정도로 총명했다. 20살에 정판교는 육종문을 스승으로 모시고 서예를 배웠다. 그 후부터 정판교는 시, 그림, 서예, 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1736년 정판교는 진사가 돼서 경성에 머무는 기간 신목격들과 널리 사귀면서 시야를 넓혔다. 1741년 그는 산동 범현의 칠품현령으로 발령받았다. 현령으로 있는 기간 정판교는 늘 백성들의 생활 상황을 돌아보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해주어 청렴한 관리로 백성들의 애들을 받았다. 권룡 31년 정판교는 요현 현령으로 발령받았다가 부호들의 모함으로 파직을 당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정판교는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면서 요생을 보냈다. 시, 소예, 그림 창작에서 뛰어난 재질을 보인 정판교는 특색 있는 문인으로서 금농, 황신 등과 더불어 양조 8개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항해의 전해의 구조를 그대로 도입해서 독자적인 서풍을 확립했으며 그림 창작에 있어서 묵죽화에 뛰어났다. 그의 시풍은 남송의 용유에 가까웠다. 저서로 판교 전집이 있다. 그의 작품 중 난득호 도경이 있는데 후세에 와서 이 조서는 정판교의 초세 철학을 집대성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호도란 바보라는 뜻으로 통하니 난득호도는 바보인 척하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이 말은 혼란한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면 화를 당할 것이기에 자신의 재주를 될수록 감추고 그저 바보인 척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판교의 초시 철학을 보여준 이 조서에는 지혜로우나 오수룩한 척하고 귀교가 뛰어나나 서툰 척하고 강하나 부드러운 척하고 고도나 효진 척하며 이밖에도 사소한 잘못을 따지지 말고 다 함께 화목하고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인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세계들을 만한 인생살이 지혜가 고전의 사례와 더불어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정판교는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는 중국 문학사와 미술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수록했다.
0: 네, 끝곡으로 인생은 지금부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신하사 노당원 장련생에게 회신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마음과 힘을 모아 새 노정에서 분발하도록 당원과 간부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항 당건설 사업지도소조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찰할 때 관한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한정부 주석이 카나다와 단마르크 선임을 접견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일전에 신하사의 102세 노당원 장련생에게 회답 편지를 보내 그와 전국의 노당원 노동지들에게 친절한 문안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과거 조항종대 4대대 전보통신원으로서 전쟁의 초연 속에서 당조항을 따라 선북을 전전했고 통신기술 일터에 뿌리를 내리고 평생을 바쳐 일해왔으며 100세가 넘은 오늘에도 여전히 당과 국가사업을 관심하고 있는 노당원 장련생 동지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썼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편지에서 노당원 장련생 동지는 영원히 당을 따르고 영원한 4대대 대원이 될 것이라고 표했다면서 이는 당을 믿고 당을 사랑하는 두텁고도 진심 어린 감정을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신시대 공산주의자들은 홍색 유전자를 계승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직책을 이행하고 실무적으로 책임을 감당해 새 노정에서 우수한 답안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항종대 4대대는 해방전쟁 시기 신하사가 당조항과 모주석을 따라 선북을 전전한 실무팀으로서 뉴스통신 연락을 책임졌습니다. 최근 장련생 동지는 습근평 총서기에게 편지를 보내 4대대에서의 혁명사업 경력을 회역하고 영원히 당을 따르려는 확고한 신념을 전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자면 우선 당을 잘 다스려야 하고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습니다. 이는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칙입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리론학습 성과를 직무수행과 사업 소진의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막강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총서기가 신시대 당건설을 전면적으로 지도하고 추진한 경험에 대한 총화이자 리론적인 승화로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당건설 편입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당관리, 당발전, 그리고 강국건설, 민족부흥과의 내적 연결을 깊이 이해하고 당건설 각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전체적인 배치를 통해 당과 국가사업 발전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강산 간부학원 교육과학연구부 당혁신리론 교육연구센터의 양소화 주임은 습근평 총서기의 강력한 지도 아래 당건설이 역사적이고 창조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당은 혁명적인 단련 속에서 더욱 강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의 발전에 중대한 독창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막수주의 집권당 건설 법칙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높이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북경대학 당위원회 부석이 강국화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준칙으로서 신시대 당건설의 리론혁신, 실천혁신, 제도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드시 전 당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촉진하고 네 가지 의식을 더욱 자각적으로 강화하며 네 가지

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조진할 것입니다. 호남성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 장령계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신시대 조직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전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잘 학습하는 것을 현재와 앞으로 한 시기의 중요한 정치 과업으로 삼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리하며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행할 것입니다. 절강성 당위원회 선전부 정의부부장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많은 관점과 판단이 절강성에서 생생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장점을 잘 활용해 전성의 각급 당 조직과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이 깊이 있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더 잘 두뇌에 스며들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흥룡강성 사회과학계 연합회 당조석이 맞춤파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풍부한 영향을 담고 있다면서 이런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해 당의 리론혁신을 추진한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사상의 원리적 성과, 독창적 기여, 그리고 과학적 체계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학습과 리행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14가지 견지는 신시대 당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대표성과 인솔성이 있는 새 리념, 새 사상, 새 전략에 대한 집중적인 개괄입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자각적으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운영하고 당건설을 추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굳건한 정치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복단대학 중공당사 당건설연구원의 류홍름 원장은 14가지 견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기본함이 핵심 요지로서 당의 용도 당건설을 총괄하고 당건설의 최고 원칙과 전략 방침, 가치 추구, 업무 포치, 방법 경로 등을 깊이 있게 천명했으며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수를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신강 호탄현 당위원회 조직부 메메티 에미얼 사둘라 부부장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굳건한 용도 아래 신강은 역사상 가장 좋은 발전 시기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메메티 에미얼 부부장은 당의 용도는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리익, 운명과 관계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14가지 견지는 기층 업무를 잘하는 데 근본 지침을 제공했다면서 우리는 학습, 생각, 활용을 관통시키고 지식, 신념, 행동의 통일을 견지함으로써 사상의 위력을 변강, 민족지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실효성으로 착실하게 전환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7.1 훈장 획득자인 해남성 경해시 단문진, 단문촌 당지부서기 왕서무는 중국의 일을 잘 처리하는 관건은 당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왕서무 서기는 근년 내의 발전을 돌이켜보면 습근평 총서기에 기사비 역할이 있었기에 아무런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다면서 향후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지침 아래 산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향촌 관리를 추진하고 향촌 전면 지능을 다그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전국 우수 공산당문인 밀재배 전문가 곽천재는 올해 밀 생산에서 각급 당조직은 농업기계, 물자, 기술 등 각층의 힘을 총괄해 농민들을 도와 연속되는 호우, 고온 등 불리한 날씨의 영향을 극복하고 수확기의 풍작을 실현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상하관통, 유력한 집행의 조직체계 보완을 견지한 생동한 실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곽천재는 시종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근본 준수로 삼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농지에 뿌리박고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새롭고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치가 시대를 이끌고 사상이 미래를 인솔합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새 노정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둘이에 더욱 굳게 단합해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시종일관 시대의 앞장에 서며 영원히 생기와 활기를 유지하면서
종국기

이석의 세상을 끊임없이 엮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광동성 광주시 남사구 당위원회 류이석이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관리에 관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 체계적인 답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류이석이는 당원 간부들은 잘 조직해 원작을 읽고 원본을 학습하며 원리를 터득하고 학습으로 업무를 촉진하면서 개발과 개방 속에 존재하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깊이 읽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하며 당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해 제도 혁신,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을 더 잘 인솔함으로써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감숙성 난주시 안녕구 안녕소로가도 조림서 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 황려연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진 과학적 리론이라면서 우리는 인민을 위하는 마음과 초심 사명을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작은 행동으로 전환해 특히 노인과 어린이를 둘러싼 민생 소요를 중심으로 각종 봉사를 잘 수행해 당의 따뜻함을 수많은 가정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대중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북경시 교육위원회 리혁주임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우리가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자발적으로 활용해 교육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덕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제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이로써 중소학교 사상정치 교육의 일체화 건설을 심화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체화해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과 관철 업무를 잘 틀어지기 위해 주앙 당건설 사업지도소조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할 때 관한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통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은 전당의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이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는 데 요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의 혁신리론 무장을 심화하고 전당의 사상리론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요조하며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를 뜻임없이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추진하는 데 요조합니다. 통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 내포를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리론적 품격을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며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실천적 기반과 리론적 뿌리를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학습과 관철을 현재와 앞으로 한 시기의 중요한 정치 과제로 삼아 학습과 훈련을 착실히 진행하고 선전과 해석을 세심하게 조직하며 전면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형식주의를 단호히 방지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신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는 생생한 실천으로 전환할 것을 각급 당위원회 당조에 요구했습니다. 6월 18일 한정 국가부주석이 북경에서 카나다 공업부 샹피뉴 장관이 인솔한 유명 기업가 대표단과 단마르크 노보 노르디스크 기금회 주석 겸 노보 노르디스크 회사 리사회 주석인 쇠렌센을 각기 접견했습니다. 샹피뉴 장관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정 부주석은 올해 1월 습근평 주석과 카니 총리가 북경에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가지고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카나다 양국은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협력 잠재력이 큽니다. 중국은 카나다 측과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하고 전통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카나다 신형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궤도에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샹피뉴 장관은 카나다는 대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 측과 기업 간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표했습니다. 쇠렌센 회장을 접견할 때 한정부 주석은
중국 정부는 인민의 건강을 매우 중시한다며 15차 5개년 전망 기획 기간에 건강 중국 건설을 가속화해 평균 기대 수명을 80세까지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보 노르디스크 회사가 자체 우세를 발휘해 건강 중국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인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노보 노르디스크를 비롯한 다수의 외자 기업이 중국에서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쇠렌세는 노보 노르디스크 회사는 중국의 경제 발전 전망에 대해 낙관한다며 계속해서 중국 내 사업을 확장하고 중국 제약 산업 발전에 참여해 건강 중국 건설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고품질 발전 속에서 민생 보장 개선을 주제로 한 정세정책 계열 보고회의 첫 번째 보고회가 2월 18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교통운수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류위가 14차 5개년 계획기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강력한 지도 아래 우리나라는 종합교통운수체계 건설에서 돌파적인 진전을 가져왔고 교통강국 건설의 가속화에서 새로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류위 부장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기간에는 현대화된 종합교통운수체계를 완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설망 우세를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일체화 융합을 강화하고 안정성 향상을 추진하며 디지털 지능화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고 친환경 전환을 중시하며 교통분야 민생실천 사업을 잘 추진해 교통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중국식 현대화에 선봉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0년 이상의 당령을 갖고 있는 노당원 림단은 복주시 고루구 군문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로서 기층지역사회 뿌리를 내린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78세인 그녀는 여전히 매일 거리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6월 복주는 본격적인 홍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팔순에 가까운 림단은 직원들과 함께 저지대와 오래된 낡은 집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의 태풍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 장아주머니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이 집은 침수돼 주민들이 고립됐는데 림단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네를 업어냈습니다. 오랜 피로와 과도한 목 사용으로 인해 림단은 성대가 심각하게 손상돼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1972년부터 지역사회 주민위원회에서 일해온 78세의 림단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인생의 대부분 시간을 바쳤습니다. 한때 군문지역사회는 복주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사회 중 하나였기에 개조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녀는 당원들을 데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했습니다. 낡은 창고와 같은 건물은 당원이 앞장서서 철거했고 주차장 건설에 땅이 필요하자 당원들이 앞장서 선뜻 자신의 땅을 내놓았습니다. 군문 지역사회에는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림단은 앞장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당원들을 동원해 각자 몇몇 노인들과 연계를 맺고 이들을 자주 방문하면서 노인들의 생활 소요를 해결해 주도록 노력했습니다. 일이 있으면 림단을 찾는 것은 점차 주민들의 공감대로 됐습니다. 주민 리성과 그의 아내는 모두 장애가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림단을 찾아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어느새 그녀는 이들에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해주고 일자리까지 찾아주었습니다. 림단의 가마 아래 리성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했고 자발적으로 이웃들을 위해 수리봉사를 제공하고 누구든 부르면 즉각 달려갑니다. 가까운 이웃 당건설을 통해 림단은 지역사회 천여 명의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로 모아 20개의 특색 있는 봉사팀을 조직했습니다. 2021년 림단은 7일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에 대한 자신의 장엄한 은약을 시종일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6월 18일 새노정에서의 분투자 종료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철도업종에서 온 5명의 노동자들이 선봉 역할을 잘해 철도 현대화를 추진하자라는 주제로 종료의 기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철도 고객 봉사 품질 향상, 복합운송의 고품질 발전, 고속철 안전운행 보장,
고온 환경에서의 열차 혁신 운영 및 유지 보수, 터널 굴진 장비 핵심 주요 기술 공략 등 분야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며 신시대 철도산업 노동자들이 일선에 뿌리내리고 분투하는 정신적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자가 중국 국가철도그룹 유관회사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5일간의 철도 단오 연휴 운송이 2월 18일에 시작됐습니다. 올해 단오 연휴 기간 철도 승객은 친지 방문과 관광 수요가 주를 이루고 연휴 시작과 마지막 날 유동량이 많으며 중단거리 이동객 비중이 크고 관광객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국호였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월 17일 양해 비망록의 공식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양측의 문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치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60일 이내에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미국과 이란은 비망록에서 어떤 약속을 했고 비행 과정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각 측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은 14개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개는 양측의 공동 약속이고 2개는 이란 측의 약속이며 나머지 5개는 미국 측의 약속입니다. 먼저 이란 측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연구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의 현재 농축 핵물질 재고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하에 현장에서 혼합 희석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입니다. 미국 측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최종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미군을 이란 주변 지역에서 철수시킬 것입니다. 둘째, 지역 동반자와 협력하여 최소 3천억 달러를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에 투자합니다. 셋째, 최종 협정에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각종 제재를 종료합니다. 넷째, 이란 원유, 석유 제품과 파생 상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 모든 부대 봉사를 허용합니다. 다섯째, 이란에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방합니다. 주목할 점은 양해 비망록에서 제출한 60일간의 최종 협정 협상 기한이 양측의 동의를 얻어 연장될 수 있으며 최종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통해 비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에는 양해 비망록 관련 조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미국과 이란이 최종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비망록을 구현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레바논 전선의 휴전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이 발표되기 직전 이스라엘은 17일 레바논 남부 지역에 다시 공습과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국방부 가츠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리아, 가자 지구에서 점령한 이른바 안전지대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교부 바가의 대변인은 18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할 경우 약속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가의 대변인은 양해 비망록 관련 조항을 인용하여 미국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존중하도록 이스라엘에 요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양해 비망록에는 이란은 상선이 60일 내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를 무료로 안전하게 왕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0: 대안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18일 바가의 대변인은 이란은 오만 측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기제를 기본적으로 체결했다면서 이란은 해당 해협에서 제공하는 봉사와 관련해 비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의회 칼리바프 의장은 17일 호르무즈 해협이 절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사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8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 이란 양해 비망록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이란에 대해 충분히 강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들은 질투하거나 악의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량해 비망록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을 폭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칼리바프 의장은 6월 17일 이 양해 비망록 서명은 미국 측의 실패 기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레바논 진주당 지도자 나임 카심은 이 비망록은 큰 승리라면서 레바논은 이스라엘군을 몰아낼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그로시 사무총장은 6월 18일 미국과 이란의 량해 비망록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해 비망록이 체결됨에 따라 기술적 차원의 논의에 들어갈 수 있어서 구체적인 단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제 언론은 이번 양해 비망록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추진하고 글로벌 경제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는 일시적인 临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란 간의 더 복잡한 현안에 대한 협상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이란 양해 비망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맞습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조일단입니다. 오늘 학습 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도시권 클러스터 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구조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 중앙은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첫 걸음을 잘 떼는 데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해 줬습니다. 18차 당대회가 소집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당 중앙은 10년을 공들여 검 하나를 가는 정신으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포치에 포함시키고 전례 없는 용기와 이지력으로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을 추진해 다년간 두절하지 못했던 일부 나쁜 풍조를 막아내고 장기적으로 퇴치하지 못했던 많은 고질병들을 퇴치하며 당과 국가와 군대 내부에 존재하는 심각한 우환들을 제거함으로써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업에서 해이하고 무기력하던 상황을 근본적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이 자기혁명을 통해 역사의 주기륜에서 벗어나는 성공적 경로를 모색해냈습니다. 이처럼 18차 당대회 후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은 역사적이고 창조적인 성과를 이룩했으며 전방위적이고도 심층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당은 외부로는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 데 의거하며 내부로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기혁명을 추진하는 데 의거해 과감하게 진리를 견지하고 오유를 지정하며 과감하게 칼날을 내부로 돌려 뼈를 깎아 독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당이 장기적으로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발전 장대해지도록 보장했습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신시대 당이 자기 혁명을 진행하는 위대한 실천으로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당은 이를 통해 자기 혁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속 당의 정치 건설을 통경으로 해 자기 혁명의 근본적 정치 방향을 고수해야 하며 반드시 계속 사상 건설을 당의 기초적 건설로 삼고 자기 혁명을 위해 예리한 사상적 무기를 단조해야 하며 반드시 중앙의 파랑 교정 정신을

0: 잘 치러야 합니다. 반드시 계속 당조직의 정치적 기능과 조직력, 결집력을 강화하며 과감하게 투쟁하고 능란하게 투쟁하며 과감하게 자기 혁명을 진행하는 간부대우를 건설해야 합니다. 반드시 계속 자기 정화와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의 제도적 규범화 체계를 구축해 위대한 자기 혁명을 추진하는 데 제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후 우리는 마크스주의의 당건설 학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지난 100년 동안 분투해온 당의 역사적 경험을 정화하고 활용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림에 있어서의 실천적 혁신, 리론적 혁신, 제도적 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어떠한 마크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마크스주의 정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법칙적 인식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헌 후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도시권 글로스트 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최근 독일 바이에른주, 바덴푸덤부르크주, 헤센주가 3차자 동맹을 결성하고 기반시설 과학연구, 경제 등 분야에서 자원 통합과 협력 기제를 통해 심층 협력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동맹의 가동은 독일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도시권을 중심으로 주변 중소 도시의 연계 발전을 이끄는 최신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의 중요한 엔진인 3사자 동맹의 세 연방주는 각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주와 바덴푸덤부르크주는 다수의 업계 선도 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고밀도 공업 클러스터와 수준 높은 과학연구 체계가 상호 보완을 이루어 지역 생산 총액과 1인당 소득이 오랫동안 독일 상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헤센주의 최대 도시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중앙은행, 독일연방은행,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 등 100여 개 금융기관 본부 소재지로서 금융과 물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주는 주의회 연석회의 체제를 구축하고 독일 연방 상원에서 하나의 단일체로서 의견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바이에른주 소델 주장은 그간 세 주가 발전 협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은 지역 간의 조정과 심도 있는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직언했습니다. 지역 협력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독일 도시 발전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저녁 무렵 베를린 시내에서 일하던 토비아스는 사무실을 떠난 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고속철도를 타고 브란덴부르크 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토비아스는 매일 약 1시간 통근한다면서 교통요금은 전기권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편리한 교통 조건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가 1990년대부터 시작한 지역 협력 전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베를린은 독일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지만 토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도시 용량이 작아 발전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 지역입니다. 두 지역 간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측은 독립적인 행정권을 가진 공동지역 계획 부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공간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지역 건설 프로젝트를 조정하여 법률, 보험, 의료 체계 등 면에서 점진적으로 일체화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두 지역은 통일된 재정 지원과 기술 발전 정책을 시행하고 대외적으로 통일된 시장 위치의 이미지를 채택하며 통일된 취업 시장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문 내에서는 동반자 원칙을 실행하여 책임자와 직원이 모두 두 주 출신으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 차이 완충 장치 조정 기제를 마련하여 계획과 결정이 양측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 30년간의 실천은 대부분의 주간 계획 문제가 모두 내부에서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는 신에너지와 디지털 과학기술, 첨단 제조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하여 독일에서 혁신과 창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도시권은 도시화 발전의 고급 공간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방사형 추진력이 강한 대도시를 핵심으로 하고 주변에는 많은 중소도시와 마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철도,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연결과 산업분공 협력을 통해 대도시는 도시권 체계를 통해 외부로 산업체인, 기술과 시장 자원을 수송하여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과 공공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기능 보완과 협력 발전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전체 발전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됩니다.

0: 향상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었으며 중소도시는 단일한 주거 형태거나 혹은 농업 공간으로부터 산업 수용 능력과 높은 생활 품질을 갖춘 종합 공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부분 중소도시들이 기업 본사나 중요한 연구개발, 생산 등 다기능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기술과 봉사 공급업체인 보시그룹의 본사는 인구가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바덴, 푸덤부르크주의 작은 마을인 게를링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주의 작은 마을 해초겐 오라흐는 인구가 약 2만 4천 명이지만 아디다스, 푸마, 셰플러 등 세계의 글로벌 기업 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현지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가 대도시로 흘러가는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했습니다. 현재 독일 전역 16개 연방주에는 총 11개의 도시권이 조성되어 유럽 도시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이 11개 도시권은 두 가지 유형의 지역 공간 발전 모델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단일 중심형으로 함부르크 도시권과 뮌헨 도시권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다중 중심형으로 지역 간 협동 발전을 추진하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도시권, 라인 루르 도시권 등이 해당합니다. 독일 괴팅겐 대학 경제학과의 어효화 교수는 독일이 마을, 중소도시, 대도시 사이의 양호한 산업 분공과 전문 협력을 모색하여 도시권의 클러스터 효과를 함께 향상시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구조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로 기울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소폭 금리 인상을 선택한 것은 통화 팽창 기대치가 리탈할 것에 대한 경고로 되며 또한 2022년의 느린 대응이라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도 됩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수입형 에너지 통화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는 아주 제한적이고 이 정책은 어쩔 수 없는 신호성 조치에 가깝습니다. 정치와 시장 신심 사이에서 유럽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은 연이어 두 차례 에너지 위기를 겪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끊고 그 완화적 정책의 영향이 더해져 유로존의 전년 통화 팽창이 8.4%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2022년 7월부터 금리를 연속 인상하기 시작하여 2023년 9월에는 예금 기재 금리가 4%에 도달했습니다. 통화 팽창이 둔화되자 유럽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절차에 들어가 2025년 6월 예금 기재 금리를 2%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졌고 이는 유럽의 짧은 통화 팽창 완화 흐름을 끊어놓았습니다. 전쟁 발발 후 100일 내에 유럽 동맹은 에너지 추가 비용으로 620억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유로존 통화 팽창은 연초 2%의 목표치에 빠르게 상승하여 5월에는 3.2%까지 치솟았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통화 팽창도 2.5%로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달리 이번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유럽은 공급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유로존 경제 전망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유로존 경제 발전 상황을 되돌아보면 코로나 전염병 이후 유럽 동맹은 차세대 유럽 동맹 계획을 통해 8천억 유로 채권을 발행하여 회복을 자극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성장세를 억제하여 유로존 국내 생산 총액 성장률은 2022년 3.5%에서 2023년 0.4%로 급락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의 완만한 회복을 거친 후 중동전쟁이 다시 유럽으로 하여금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당면 유로존 경제는 두 가지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 여력이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원국들은 유럽 동맹의 안정성과 성장 공약이 규정한 3%의 적자와 60%의 부채비를 상한선을 계속해서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유로존 부채 비율은 90.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국가의 부채 비율은 100%를 초과하여 재정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는 성장 동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 동맹 집행위원회가 시행한 강력한 재정 부양책과 유럽중앙은행의 자산 환매를 통한 금융 조작은 회원국들이 공공 투자에 자금을 지원하고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촉진했으나 경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유럽 동맹 회원국들의 단위 노동력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에는 동기 대비 6.9%, 2024년에는 4.9%, 2025년에는 3.1%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GDP 성장률과 통화 팽창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발전 활력을 더욱 제약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영향 측면에서 보면 이번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기업의 융자 비용을 가중시키고 이미 취약한 투자와 소비를 더욱 억누를 것입니다. 외부 환경 측면에서 보면 유로존 경제는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대외무역 규모가 연간 경제 총량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유로존의 경제 성장과 수출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우 외환의 상황은 통화 팽창 억제와 성장 유지라는 이중 목표에 직면한 유럽중앙은행의 소폭 금리 인상이 실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과도하게 긴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0: 유럽 경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단기 통화 정책의 조정에 있지 않고 구조 개혁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재정 자극만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며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개방과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잠금합니다. Hello. 여러분은 우울할 때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누워 있을수록 생각은 더 깊어지고 몸은 무거워지고 하루는 더 어두워집니다. 그 어떤 위로나 조언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만으로는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럴 땐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목적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걷는 겁니다. 네, 걷기 시작하는 순간 몸이 먼저 깨어납니다.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어둠은 조금씩 옅어지고 바람을 맞으면 살아있다는 감각이 들어옵니다.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자신을 일으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두 다리입니다. 네, 하루 30분의 산책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천민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흙과 씨름의 원 고심연대생 유창 씨의 향천지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 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개충득실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기층민주제도를 완비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인민대중의 리익과 관련된 대량의 결책과 업무는 주로 기층에서 발생합니다. 기층민주는 전과정 인민민주의 가장 광범위한 실천과 가장 직접적인 전개입니다. 완전한 기층민주 제도 절차는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로부터 민주감독에 이르는 전과정을 포함하는 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등 내용의 전면적인 포괄을 실현하고 다양하고 원활하며 질서 있는 민주 경로를 구축하며 선거민주와 협상민주가 상호 보충하고 상호 보완하는 구조 형식과 운영 기술을 보완하며 인민대중이 각 계층의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하는 기재를 광범위하게 형성함으로써 인민이 법에 따라 민주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전방위적이고 전천우적이며 전면적으로 진실하게 존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층민주는 안정적이고 단합된 정치적 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습금형 정서에는 기층이 강하면 국가가 강해지고 기층이 안정되면 전화가 안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층은 우리 당 집권의 토대이고 힘의 원천이며 우리나라가 다스리는 기층의 기반은 향진과 촌했습니다. 당의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정운용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층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기층은 각종 모순과 문제가 집중되는 곳으로 많은 사회 현상은 기층에서 가장 먼저 반영되고 많은 갈등 문제는 기층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므로 기층의 민주정치 건설을 강화해야만 효과적으로 관계를 조율하고 정서를 안정시키고 모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층민주를 발전시키고 민사는 이민과 함께 상의하고 민사는 이민과 함께 처리하며 민사는 이민과 함께 관리하는 재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인민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인민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의하고 상의 과정에서 정책을 홍보하고 사상을 통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각 방면의 의지와 이익을 조율하고 통일해야만 국정운영과 사회 거버넌스가 튼튼한 기반을 갖추고 활기차고 안정적이며 단합된 정치적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기층민주 제도를 완비하는 중점 과업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근본 제도를 확고히 수립하고 기본 제도를 보완하고 중요한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층 당조직이 용도하는 기층 대중 자치 기재를 힘써 완비하고 기층민주의 제도체계와 업무체계를 보완하고 기층민주의 실천을 공부히 해야 합니다. 기층 당조직이 용도하는 기층 대중자치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층 대중자치는 주로 농촌의 촌민자치와 도시의 조민자치로 나타나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민주 실천입니다. 기층 당조직이 용도하는 기층 대중자치 기재를 완비하는 데서 관건은 기층 당조직의 정치 기능과 조직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층 당조직이 동급의 각 부류 조직과 재반 업무 과정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재를 완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에서는 당조직을 중심으로 한 촌급 조직의 부대 건설을 힘써 심화하고 촌민자치 규약에 기초한 촌급 민주제도의 부대 건설을 심화하고 당의 혁신 이론 교양을 주축으로 하는 촌급 사상 문화 부

0: 내 권세를 심화하며 나아가 전급 당조직이 령도하고 조민위원회를 기반으로 하고 전급 집체경제에 의거하고 향촌진흥을 목표로 하고 전체 조민을 주체로 하고 전급 각 부류 조직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활력이 넘치는 조민자치기제와 업무구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기층의 각 부류 조직과 대중이 기층 관리에 질서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경로를 넓혀주어야 합니다. 기층 관리는 국정 운영 체계와 국정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시종 가드와 진, 조민위원회와 조민위원회를 중점으로 기층 관리 혁신 정책의 실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협상민주는 전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중요한 형식이며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효과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제도 설계입니다. 기층 관리에 참여하는 경로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기층 협상 민주를 힘있게 발전시키고 협상 사항 목록을 제정하고 오프라인 협상과 온라인 협상을 연결하고 각 부류 대중단체 조직, 사회조직, 경영주체 및 관련 인원이 함께 협상토의에 참여하고 대중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련된 결책은 각종 방식을 통하여 각 계층, 각 방면에서 대중과 협상하고 상급의 정신을 하급에 전달하고 하급의 실정을 상급에 반영하는 업무를 잘 수행하여 인민이 법에 따라 자신의 사무를 잘 관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사무처리 공개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사무처리 공개는 민주감독을 강화하고 인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사무처리 공개 제도를 보완함에서 핵심은 인민이 권력을 감독하고 권력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개 내용을 한층 더 확대하고 공개 절차를 규범화하며 공개 형식을 풍부히 하고 정책 근거, 원칙 요구 및 절차, 과정, 결과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사전, 사중, 사후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종업원 대표 대회를 기본 형식으로 하는 기업 사업 단위의 민주관리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종업원 대표 대회는 노동자의 주인공적 지위를 견제하는 중요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노동계급과 광범한 노동대중의 주력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심전력으로 노동계급에 의지하는 근본 방침을 견지하고 종업원 대표대회, 기업 운영 공개, 종업원 리사 감사 등 제도를 한층 더 규범화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차 오게는 전망기에게 웅대한 청사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모내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길림성 안도현 만보진에 들어서면 수전의 초록색 표모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습니다. 논머리에는 허리를 구부리고 변모를 꽂는 전통적인 경작 장면 대신 이안기가 오가고 드론이 날아다니는 과학기술 경작의 화폭이 펼쳐집니다. 만보진 농업농촌 판공실 주임 강종걸에 따르면 올해 만보진의 표 생산은 기본적으로 기계화 전면 보급을 실현했습니다. 고효율적인 지능화 농기계 작업은 점차 전통적인 인공경작 모식을 대체하여 과거의 황토를 마주보고 하늘을 등지고 일하는 모습을 완전히 개변시켰습니다. 네, 기계화 모내기 작업은 표준이 통일되고 간격이 고르게 분포되어 효율을 대폭 향상시키고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내기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강종걸은 이런 모식은 만보진의 규모화, 표준화, 표재배 수요에 부합되어 중경 생산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보진이 기계화 모내기의 규모 효과를 보여주었다면 송강진은 혁신적인 실천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송강진 흥룡천의 농민 임룡은 드론을 능숙하게 조정해 모판들을 논밭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룡은 촌에서 최초로 드론으로 모판 운반 플러스 기계로 모내기라는 새로운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농길도 걷기 힘들어 인공으로 모판을 운반하려면 시간과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드론은 사람이 직접 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용활하며 고효율적입니다. 한 번에 15개 모판을 운반할 수 있고 비행 속도는 초속 13.8m에 달해 장거리 운반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효율은 인공 작업보다 80% 이상 제고됐습니다. 네, 마을에서 최초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한 임룡의 실천은 곧바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계화 모내기와 드론 운반을 결합한 모내기는 변모의 간격과 깊이가 일정하여 활착률이 증가되었으며 생산을 안정시키고 생산량을 증가하는 데 좋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현재 농촌 노력이 보편적으로 고령화되었고 젊은이들은 기계 조작을 더 선호하는데 드론으로 모판을 운반하면 많은 시간과 힘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임룡이 말입니다. 네, 임룡의 주도로 송강진의 지능화 경작 모식은 빠르게 보급되었고 조은진의 표 모내기 작업은 순차적으로 신속히 추진됐습니다. 만보진의 기계화 전면 보급에서 송강진의 모인기 모판 나르기 선행시험에 이르기까지 안도현 모내기 일선 곳곳에서 과학기술로 농업을 진흥시키는 활기가 넘쳐납니다. 농업 생산은 이미 단순한 체력 노동에서 벗어나 기술 장비와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술 노동으로 되었습니다. 고효율적인 지능화 농기계 사용은 농민들이 번거로운 체력 노동에서 벗어나 보다 정밀하고 고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작을 실현하도록 도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안도현의 벼 재배 면적은 1,466헥타르를 초과하는데 현재까지 모든 모내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안도현 농업기술보급소 소장 여옥춘은 향후 식량 안전 생산 목표를 내세우고 경작지 관리를 세분화하며 농업기술 봉사를 강화하고 후속 관리 보호 작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식량 안전의 최저선을 단호히 수호하고 풍작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5월 29일 이른 아침 길림성 안도현 만보진의 마을마다
전민들이 바구니와 종이 상자를 손에 들고 하나둘씩 존 사무실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일찌감치 복세통을 이루었는데 알고 보니 이날은 진에서 늘학경제 발전을 위해 존민들에게 병아리를 무료로 지급하는 날이었습니다. 영부천의 촌민 왕금괭도 이날 아침 일찍 촌의 지급 지점에 도착하여 병아리를 수령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에서 올해도 병아리를 나누어 준다고 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들에게 빈 공간이 좀 있는데 닭을 키우면서 새로운 수입 경로가 늘어났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참 후 병아리를 가득 실은 화물차가 영부천에 도착하자 존조세 공작대와 총 간부들은 등록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며 질서 있게 병아리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병아리들의 울음소리로 분주한 가운데 병아리를 받아준 촌민들의 얼굴에는 하나둘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신흥촌의 촌민 악금평은 예전에는 드락에 남새를 조금 심었는데 지금은 진에서 준 닭도 키우며 달걀을 팔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급 현장에서 촌민들에게 병아리를 나눠주는 한편 사육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생 온도를 비롯한 닭장의 일상관리와 과학적인 사육 방법, 사료 선택, 전염병 예방 통제 등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촌민들의 질문에 인내심을 갖고 해답해줬습니다. 또한 위챗 대화방을 통해 닭 사육 지식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 인간 만보진에서는 해마다 촌민들에게 병아리를 지급하여 뜨락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에서는 병아리를 도합 18,500마리를 지급했는데 총가치가 46.25만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가구당 수입이 3천 원 정도 제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만보진 정보에 따르면 이번에 가구당 병아리를 10마리씩 수령하도록 했는데 촌민들은 뜨락에서 닭을 키우면서 토닭, 토달가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제고할 수 있고 또는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병아리 지급 활동은 촌민들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품종인 대오금봉기를 지급했습니다. 네, 이 품종은 기르기 쉽고 알을 잘 낳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년간 만보진에서는 촌민들이 뜰하게 요효 공간을 이용하여 사육업, 재배업, 레저, 민박 등 다양한 형식의 뜰학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적극 인도하면서 촌민 수입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뜰학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촌민들은 주요하게 재배업과 가금, 가축 사육을 위주로 하면서 농가 뜰학을 소득 증대의 보물단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흙과 씨름해 온 고심 연대생 류창시의 향촌지능 이야기 들어봅니다. 10년 전 류창은 유학을 마치고 고향인 연변당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흙토와 이렇게 깊게 연결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10년의 노력으로 그녀는 농업 분야의 문외 한에서 신농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흙과 씨름해 온 고심연대생 고수와 혁신은 향촌지능의 멋진 화폭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연변은 예로부터 땅이 비옥해 농업과 뗄 수 없는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농업 생산 방식은 점차 한계에 봉착했고 전환과 발전이 필요한 시점에 놓이게 됐습니다. 10년 전 고향에 돌아온 류창은 농업에도 현대적인 시각을 갖춘 젊은 인재가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마케팅 전문 지식과 해외 유학을 통해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농촌의 뿌리를 내리고 선진적인 이념과 전통 농업을 잇고 우수한 제품과 광활한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선택은 완전한 무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일궈놓은 길림 엘리트 유기쌀 기업이 이미 틀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장 이 세대로서의 그녀가 물려받은 것은 기업 자체와 더불어 묵직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공장 2세라는 꼬리표에 대해 류창은 자신만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새로운 방법을 가진 계승자, 초심을 지키는 혁신자라고 정의했습니다. 토지에 대한 경외심과 식량 안전에 대한 사명감을 이어받으면서 하늘과 경험에 의존하는 전통 농사법을 혁신하고 표준화, 디지털화, 과학기술화를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앞장섰습니다. 농촌에 돌아온 류창이 내놓은 표준화 농법은 농부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경험을 고수하는 이들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에 본능적으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류창은 억지로 설득하기보다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시험론을 개간해 과학적인 재배와 표준화된 관리의 전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확량이 늘고 묘의 품질이 개선되는 결과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몇몇 농가에서 새로운 기술로 소득을 올리자 다른 농가에서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방식은 그녀가 농촌에서 신뢰를 얻는 열쇠가 됐습니다. 이 과학기술 혁명의 길에서 당위원회와 정부는 그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농업기술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토지 류전, 농가 간 갈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조정 해결해줬습니다. 덕분에 그는 과학기술로 농업을 발전시키려는 발걸음을 더 안정적으로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봄, 류창의 주도로 기업은 동심 주문서 모식을 내놓았습니다. 봄가리 때 기업이 차금을 먼저 투입해 농자재를 제공하고 가을거지 후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표를 매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줄과 농가의 수확을 묶어놓은 셈이니 위험 부담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압력을 어깨에 맨 채 그녀는 전시회에 참가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등 발품을 팔아 꾸준히 판로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해 가을, 첫 계약을 맺었던 120가구 농가가 웃는 얼굴로 수확하는 모습을 보면서 류창은 그동안의 고생이 싹 가셔지는 듯 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자체 리온 극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과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업과 농가는 리익을 함께 나누고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즉, 기업은 기술의 제공자, 시장의 연결자, 위험의 분담자가 되어야 하고 농민을 산업의 동업자로 삼아 쌀 판매 중심에서 브랜드와 봉사를 판매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인터넷 플러스 농업을 시험적으로 시작하면서 류창은 남다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익힌 사용자 중심 사고와 브랜드 감각을 농산물 마케팅에 접목시켰습니다. 초기 생방송 환경이 열악했지만 그는 성숙된 농산물 전시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논 이야기, 흑토의 형성 과정을 들려주며 생산 과정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9년에는 앞천미가 예능 프로그램 천천현상에 소개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2024년에는 유명 생방송 진행자와 협력해 한 개 방송으로 매출액 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일련의 홍보 효과는 판매량 증가를 넘어 브랜드 영향력의 도약식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연변입산은 지방 특산물에서 전국적인 인기 상품으로 발돋움했고 브랜드 인지도는 산업 사슬의 확장으로 이어져 더 많은 농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기업의 바쁜 업무 속에서도 류창은 줄곧 직업기술 학원에서의 강의를 견지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현대 농업이 더 이상 흙을 마주하고 하늘을 등지는 고된 일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감각이 가득한 신흥 분야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기를 꺼리는 이유가 가치감과 성취감의 부족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직업적 이미지를 재정립하고 농사일이 흥미롭고 수익성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 마케팅과 전자상 거래 전문 분야를 가르치면서 창업 실전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한 결과 150여 명의 학생을 양성했고 또 수십 차례 농산물 관련 생방송을 기획하며 연변의 전자상 거래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류창이 꿈꾸는 현대 농업은 생산, 생활, 생태가 한데 어우러진 농촌의 모습입니다. 2024년 그녀는 과감하게 투자하여 길림성 최초의 지능형 용모 공장과 항원, 창고 시설을 세웠고 국제적 선진 수준의 생산 라인을 도입해 산업에 지능형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앞으로 그는 벼 농장 체험장과 농장 캠핑장을 건설해 1차, 2차, 3차 산업이 융합된 전원 종합체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봄에는 꽃밭, 여름엔 캠핑장, 가을엔 배웅터, 겨울엔 민속문화센터로 누구나 찾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녀의 포부입니다. 내류창의 실정은 땅에 뿌리 내리고 하늘을 향해 성장하는 마음가짐인 동시에 새시대 신농인으로서의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논두렁에 자리를 잡고 품질 제일이라는 초심을 새기며 희망 가득 찬 흙터에서 류창은 천민들과 함께 혁신을 쟁기삼아 모두의 꿈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닭개, 벌레충, 어들득, 이를실, 개충, 득실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세간의 사소한 득실이라는 뜻입니다. 네, 당나라 대시인 두번은 집에서 닭을 몇 마리 키웠는데 닭들은 늘 벌레를 쪼아먹곤 했습니다. 두버의 아내가 벌레들을 가엽게 여겨 닭들을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닭들이 또 벌레를 쪼아먹는 것을 보고는 종에게 닭을 묶어서 장터에가 팔아버리라고 분부했습니다. 종이 닭을 닭장에 가두어 놓고 한 마리씩 묶기 시작했습니다. 닭들이 이리저리 피하면서 지르는 울음소리가 몹시도 처량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두버가 마음이 아파 종에게 닭을 풀어주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에서 두버는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벌레를 불쌍히 여겨 닭을 팔아치우려 했는데 이는 벌레를 위험에서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팔아버린 닭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펴고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 두 구절을 봅니다. 닭과 벌레의 이해득실 알 수 없으니 산속 누각에 기대어 차가운 강물 바라본다네. 네, 그 뜻인즉 닭이 벌레를 좋아 먹고 사람이 닭을 먹는 이런 시비와 득실에 관한 문제는 늘 발생하게 되니 응당 높은 안목을 가지고 이런 자질을 꾸려한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개충득실은 이 약에서 유래됐습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0: 그렇긴 하네요. 전동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1: 전동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 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성질하네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환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성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2: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0: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2: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현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0: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2: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2: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4: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우리 사람의 근육량은 30세 전후에 최고봉에 도달하고 그 후 나이가 들면서 근육 손실이 점차 가속화됩니다. 네, 최근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발부한 성인 근소증 식단관리지침은 네, 모든 사람들이 조개 근육을 축적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네, 전문가는 근소증은 단순히 날씬해지거나 혹은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근육이 조용히 손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소증의 전체 명칭은 근감소증 또는 근육량 감소증으로 나이와 관련된 진행성 질환입니다. 이런 질병은 또 오래 앉아있는 습관, 영양실조, 만성질환의 영향을 받으며 전신 근육량 감소, 근력 감소 그리고 근육 생리 기능 저하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위축되고 운동신경원이 손실되며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여 근육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55세에서 60세 사이에 비교적 뚜렷한 근육 손실과 근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갱년기 여성들이 더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는 30세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저항 운동을 진행하고 량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근육량을 최고봉으로 끌어올리고 30세 이후에는 근육 손실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50세 이후 근육이 심각하게 손실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회할 방법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의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신하사 노당원 장련생에게 회신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마음과 힘을 모아 새 노정에서 분발하도록 당원과 간부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항 당건설 사업 지도 소조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찰할 때 관한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한정부 주석이 카나다와 단마르크 손님을 접견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일전에 신하사의 102세 노당원 장련생에게 회답 편지를 보내 그와 전국의 노당원 노동지들에게 친절한 문안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과거 주왕종대 4대대 전보통신원으로서 전쟁의 초연 속에서 당주왕을 따라 선북을 전전했고 통신기술 일터에 뿌리를 내리고 평생을 바쳐 일해왔으며 100세가 넘은 오늘에도 여전히 당과 국가사업을 관심하고 있는 노당원 장련생 동지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썼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편지에서 노당원 장련생 동지는 영원히 당을 따르고 영원한 4대대 대원이 될 것이라고 표했다면서 이는 당을 믿고 당을 사랑하는 두텁고도 진심 어린 감정을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신시대 공산주의자들은 홍색 유전자를 계승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직책을 이행하고 실무적으로 책임을 감당해 새 노정에서 우수한 답안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왕종대 4대대는 해방전쟁 시기 신하사가 당주왕과 모주석을 따라 선북을 전전한 실무팀으로서 뉴스통신 연락을 책임졌습니다. 최근 장련생 동지는 습근평 총서기에게 편지를 보내 4대대에서의 혁명사업 경력을 회역하고 영원히 당을 따르려는 확고한 신념을 전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자면 우선 당을 잘 다스려야 하고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습니다. 이는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칙입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리론학습 성과를 직무 수행과 사업 소재의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막강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총서기가 신시대 당건설을 전면적으로 지도하고 추진한 경험에 대한 총화이자 리론적인 승화로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당건설 편입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당관리, 당발전, 그리고 강국건설, 민족부흥과의 내적 연결을 깊이 이해하고 당건설 각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전체적인 배치를 통해 당과 국가사업 발전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강산 간부학원 교육과학연구부 당혁신리론교육연구센터의 양소화 주임은 습근평 총서기의 강력한 지도 아래 당건설이 역사적이고 창조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당은 혁명적인 단련 속에서 더욱 강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의 발전에 중대한 독창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막수주의 집권당 건설 법칙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높이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북경대학 당위원회 부석이 강국화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존칙으로서 신시대 당건설의 리론혁신, 실천혁신, 제도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드시 전 당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촉진하고 네 가지 의식을 더욱 자각적으로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당이 항상 사상적, 정치적, 행동적으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가는 당주왕과 높은 일치를 유지하면서 마음과 힘을 모아 당과 국가사업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조진할 것입니다. 호남성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 장령계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신시대 조직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전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잘 학습하는 것을 현재와 앞으로 한 시기에 중요한 정치 과업으로 삼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행할 것입니다. 절강성 당위원회 선전부 정의부부장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많은 관점과 판단이 절강성에서 생생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장점을 잘 활용해 전성의 각급 당 조직과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이 깊이 있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더 잘 두뇌에 스며들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흥룡강성 사회과학계 연합회 당조석이 맞춤파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풍부한 영향을 담고 있다면서 이런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해 당의 리론혁신을 추진한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사상의 원리적 성과, 독창적 기여, 그리고 과학적 체계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학습과 리행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14가지 견지는 신시대 당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대표성과 인솔성이 있는 새 리념, 새 사상, 새 전략에 대한 집중적인 개괄입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자각적으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운영하고 당건설을 추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굳건한 정치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복단대학 중공당사 당건설연구원의 류홍름 원장은 14가지 견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기본함이 핵심 요지로서 당의 용도 당건설을 총괄하고 당건설의 최고 원칙과 전략 방침, 가치 추구, 업무 포치, 방법 경로 등을 깊이 있게 천명했으며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수를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신강 호탄현 당위원회 조직부 메메티 에미얼 사둘라 부부장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굳건한 용도 아래 신강은 역사상 가장 좋은 발전 시기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메메티 에미얼 부부장은 당의 용도는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리익, 운명과 관계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14가지 견지는 기층 업무를 잘하는 데 근본 지침을 제공했다면서 우리는 학습, 생각, 활용을 관통시키고 지식, 신념, 행동의 통일을 견지함으로써 사상의 위력을 변강, 민족지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실효성으로 착실하게 전환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7.1 훈장 획득자인 해남성 경해시 단문촌 당지부서기 왕서무는 중국의 일을 잘 처리하는 관건은 당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왕서무 서기는 근년 내 발전을 돌이켜보면 습근평 총서기에 기자비 역할이 있었기에 아무런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다면서 향후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지침 아래 산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향촌 관리를 추진하고 향촌 전면지능을 다그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전국 우수공산당문인 밀재배 전문가 곽천재는 올해 밀 생산에서 각급 당조직은 농업기계, 물자, 기술 등 각층의 힘을 총괄해 농민들을 도와 연속되는 호우, 고온 등 불리한 날씨의 영향을 극복하고 수확기의 풍작을 실현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상하관통, 유력한 집행의 조직체계 보완을 견지한 생동한 실천이라고 표했습니다. 곽천재는 시종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근본 준수로 삼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농지에 뿌리박고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새롭고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기치가 시대를 이끌고 사상이 미래를 인솔합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새 노정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둘이에 더욱 굳게 단합해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시종일관 시대의 앞장에서며 영원히 생기와 활기를 유지하면서 종국기적의 세상을 끊임없이 엮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광동성 광주시 남사구 당위원회 류이석이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관리에 관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 체계적인 답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류이석이는 당원 간부들은 잘 조직해 원작을 읽고 원본을 학습하며 원리를 터득하고 학습으로 업무를 촉진하면서 개발과 개방 속에 존재하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깊이 읽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하며 당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해 제도 혁신,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을 더 잘 인솔함으로써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감숙성 난주시 안녕구 안녕소로가도 조림서 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 황려연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진 과학적 리론이라면서 우리는 인민을 위하는 마음과 초심 사명을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작은 행동으로 전환해 특히 노인과 어린이를 둘러싼 민생 소요를 중심으로 각종 봉사를 잘 수행해 당의 따뜻함을 수많은 가정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대중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북경시 교육위원회 리혁 주임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우리가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자발적으로 활용해 교육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덕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제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이로써 중소학교 사상정치 교육의 일체화 건설을 심화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체화해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과 관철 업무를 잘 틀어지기 위해 주앙 당건설사업지도소조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할 때 관한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통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은 전당의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이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는 데 요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의 혁신리론 무장을 심화하고 전당의 사상리론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요조하며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를 뜻임없이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추진하는 데 요조합니다. 통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 내포를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리론적 품격을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며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실천적 기반과 리론적 뿌리를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학습과 관철을 현재와 앞으로 한 시기의 중요한 정치 과제로 삼아 학습과 훈련을 착실히 진행하고 선전과 해석을 세심하게 조직하며 전면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형식주의를 단호히 방지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신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는 생생한 실천으로 전환할 것을 각급 당위원회 당조에 요구했습니다. 6월 18일 한정 국가부주석이 북경에서 카나다 공업부 샹피뉴 장관이 인솔한 유명 기업가 대표단과 다마르크 노보 노르디스크 기금회 주석 겸 노보 노르디스크 회사 리사회 주석인 쇠렌센을 각기 접게 됐습니다. 샹피뉴 장관 일행을 접게 된 자리에서 한정 부주석은 올해 1월 습근평 주석과 카니 총리가 북경에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가지고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카나다 양국은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협력 잠재력이 큽니다. 중국은 카나다 측과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하고 전통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카나다 신형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궤도에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샹피뉴 장관은 카나다는 대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 측과 기업 간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에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표했습니다. 쇠렌센 회장을 접견할 때 한 정부 주석은 중국 정부는 인민의 건강을 매우 중시한다며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에 건강 중국 건설을 가속화해 평균 기대 수명을 80세까지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보 노르디스크 회사가 자체 우세를 발휘해 건강 중국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인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노보 노르디스크를 비롯한 다수의 외자 기업이 중국에서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쇠렌센은 노보 노르디스크 회사는 중국의 경제 발전 전망에 대해 낙관한다며 계속해서 중국 내 사업을 확장하고 중국 제약 산업 발전에 참여해 건강 중국 건설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고품질 발전 속에서 민생 보장 개선을 주제로 한 정세정책 계열 보고회의 첫 번째 보고회가 2월 18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교통운수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류위가 14차 5개년 계획기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강력한 지도 아래 우리나라는 종합교통운수체계 건설에서 돌파적인 진전을 가져왔고 교통강국 건설의 가속화에서 새로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류위 부장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기간에는 현대화된 종합교통운수체계를 완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설망 우세를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일체화 융합을 강화하고 안정성 향상을 추진하며 디지털 지능화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고 친환경 전환을 중시하며 교통분야 민생실천 사업을 잘 추진해 교통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중국식 현대화에 선봉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0년 이상의 당령을 갖고 있는 노당원 림단은 복주시 고루구 군문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로서 기층지역사회 뿌리를 내린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78세인 그녀는 여전히 매일 거리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6월 복주는 본격적인 홍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팔순에 가까운 림단은 직원들과 함께 저지대와 오래된 낡은 집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의 태풍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 장아주머니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이 집은 침수돼 주민들이 고립됐는데 림단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네를 업어냈습니다. 오랜 피로와 과도한 목 사용으로 인해 림단은 성대가 심각하게 손상돼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1972년부터 지역사회 주민위원회에서 일해온 78세의 림단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인생의 대부분 시간을 바쳤습니다. 한때 군문지역사회는 복주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사회 중 하나였기에 개조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녀는 당원들을 데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했습니다. 낡은 창고와 같은 건물은 당원이 앞장서서 철거했고 주차장 건설에 땅이 필요하자 당원들이 앞장서 선뜻 자신의 땅을 내놓았습니다. 군문 지역사회에는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림단은 앞장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당원들을 동원해 각자 몇몇 노인들과 연계를 맺고 이들을 자주 방문하면서 노인들의 생활 소요를 해결해 주도록 노력했습니다. 일이 있으면 림단을 찾는 것은 점차 주민들의 공감대로 됐습니다. 주민 리성과 그의 아내는 모두 장애가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림단을 찾아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어느새 그녀는 이들에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해주고 일자리까지 찾아주었습니다. 림단의 가마 아래 리성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고 자발적으로 이웃들을 위해 수리봉사를 제공하고 누구든 부르면 즉각 달려갑니다. 가까운 이웃 당건설을 통해 림단은 지역사회 천여 명의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로 모아 20개의 특색 있는 봉사팀을 조직했습니다. 2021년 림단은 7일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에 대한 자신의 장엄한 은약을 시종일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도 판공실이 6월 18일 새해 노정에서의 분투자 종료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철도업종에서 온 5명의 노동자들이 선봉 역할을 잘해 철도 현대화를 추진하자라는 주제로 종료의 기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철도 고객 봉사 품질 향상, 복합운송의 고품질 발전, 고속철 안전운행 보장, 고온 환경에서의 열차 혁신 운영 및 유지 보수, 터널 굴진 장비 핵심 주요 기술 공략 등 분야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며 신시대 철도산업 노동자들이 일선에 뿌리내리고 분투하는 정신적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자가 중국 국가철도그룹 유관회사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5일간의 철도 단오 연휴 운송이 6월 18일에 시작됐습니다. 올해 단오 연휴 기간 철도 승객은 친지 방문과 관광 수요가 주를 이루고 연휴 시작과 마지막 날 유동량이 많으며 중단거리 이동객 비중이 크고 관광객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국호였습니다.

0: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월 17일 양해 비망록의 공식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양측의 문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치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60일 이내에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미국과 이란은 비망록에서 어떤 약속을 했고 비행 과정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각 측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은 14개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개는 양측의 공동 약속이고 2개는 이란 측의 약속이며 나머지 5개는 미국 측의 약속입니다. 먼저 이란 측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연구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의 현재 농축 핵물질 재고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하에 현장에서 혼합 희석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입니다. 미국 측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최종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미군을 이란 주변 지역에서 철수시킬 것입니다. 둘째, 지역 동반자와 협력하여 최소 3천억 달러를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에 투자합니다. 셋째, 최종 협정에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각종 제재를 종료합니다. 넷째, 이란 원유, 석유 제품과 파생 상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 모든 부대 봉사를 허용합니다. 다섯째, 이란에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방합니다. 주목할 점은 양해 비망록에서 제출한 60일간의 최종 협정 협상 기한이 양측의 동의를 얻어 연장될 수 있으며 최종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통해 비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에는 양해 비망록 관련 조항이 지속적으로 리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미국과 이란이 최종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비망록을 구현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레바논 전선의 휴전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이 발표되기 직전 이스라엘은 17일 레바논 남부 지역에 다시 공습과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국방부 카츠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리아, 가자 지구에서 점령한 이른바 안전지대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교부 바가의 대변인은 18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할 경우 약속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가의 대변인은 양해 비망록 관련 조항을 인용하여 미국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존중하도록 이스라엘에 요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양해 비망록에는 이란은 상선이 60일 내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를 무료로 안전하게 왕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18일 바가의 대변인은 이란은 오만 측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기제를 기본적으로 체결했다면서 이란은 해당 해협에서 제공하는 봉사와 관련해 비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의회 칼리바프 의장은 17일 호르무즈 해협이 절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사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8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 이란 양해 비망록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이란에 대해 충분히 강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들은 질투하거나 악의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양해 비망록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을 폭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칼리바프 의장은 6월 17일 이 양해 비망록 서명은 미국 측의 실패 기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레바논 진주당 지도자 나임 가심은 이 비망록은 큰 승리라면서 레바논은 이스라엘군을 몰아낼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그로시 사무총장은 6월 18일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해 비망록이 체결됨에 따라 기술적 차원의 논의에 들어갈 수 있어서 구체적인 단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제 언론은 이번 양해 비망록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추진하고 글로벌 경제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는 일시적인 临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란 간의 더 복잡한 현안에 대한 협상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이란 양해 비망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조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도시권 글러스터 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구조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교류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 중앙은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첫 걸음을 잘 떼는 데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해 줬습니다. 18차 당대회가 소집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당 중앙은 10년을 공들여 검 하나를 가는 정신으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포치에 포함시키고 전례 없는 용기와 이지력으로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을 추진해 4년간 두절하지 못했던 일부 나쁜 풍조를 막아내고 장기적으로 퇴치하지 못했던 많은 고질병들을 퇴치하며 당과 국가와 군대 내부에 존재하는 심각한 우환들을 제거함으로써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업에서 해이하고 무기력하던 상황을 근본적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이 자기 혁명을 통해 역사의 주기율에서 벗어나는 성공적 경로를 모색해냈습니다. 이처럼 18차 당대회 후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은 역사적이고 창조적인 성과를 이룩했으며 전방위적이고도 심층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당은 외부로는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 데 의거하며 내부로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기혁명을 추진하는 데 의거해 과감하게 진리를 견지하고 오유를 지정하며 과감하게 칼날을 내부로 돌려 뼈를 깎아 독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당이 장기적으로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발전 장대해지도록 보장했습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신시대 당이 자기 혁명을 진행하는 위대한 실천으로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당은 이를 통해 자기 혁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속 당의 정치 건설을 통념으로 해 자기 혁명의 근본적 정치 방향을 고수해야 하며 반드시 계속 사상건설을 당의 기초적 건설로 삼고 자기 혁명을 위해 예리한 사상적 무기를 단조해야 하며 반드시 중앙의 파랑 교정 정신을 결연히 관철하고 엄명한 교졸로 기풍을 바로잡음으로써 자기 혁명의 효과적 경로를 풍부히 해야 하며 반드시 계속 세찬 기세로 부패를 척결하고 악을 징계하며 자기 혁명에서의 난관 돌파전과 지구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반드시 계속 당조직의 정치적 기능과 조직력, 결집력을 강화하며 과감하게 투쟁하고 능란하게 투쟁하며 과감하게 자기 혁명을 진행하는 간부대오를 건설해야 합니다. 반드시 계속 자기 정화와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의 제도적 규범화 체계를 구축해 위대한 자기 혁명을 추진하는 데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18차 당교회 후 우리는 마크스주의의 당건설 학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지난 100년 동안 분투해온 당의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고 활용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림에 있어서의 실천적 혁신, 리론적 혁신, 제도적 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어떠한 마크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마크스주의 정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법칙적 인식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한 후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도시권 글러스터 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최근 독일 바이에른주, 바덴푸르크주, 헤센주가 3차자 동맹을 결성하고 기반시설 과학연구, 경제 등 분야에서 자원 통합과 협력 기제를 통해 심층 협력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동맹의 가동은 독일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도시권을 중심으로 주변 중소 도시의 연계 발전을 이끄는 최신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의 중요한 엔진인 3사자, 동맹의 세 연방주는 각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주와 바덴푸덤부르그주는 다수의 업계 선도 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고밀도 공업 클러스터와 수준 높은 과학연구 체계가 상호 보완을 이루어 지역 생산 총액과 1인당 소득이 오랫동안 독일 상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헤센주의 최대 도시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중앙은행, 독일연방은행,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 등 100여 개 금융기관 본부 소재지로서 금융과 물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주는 주의회 연석회의 체제를 구축하고 독일 연방상원에서 하나의 단일체로서 의견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바이에른주 소델 주장은 그간 세 주가 발전 협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은 지역 간의 조정과 심도 있는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직언했습니다. 지역 협력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독일 도시 발전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저녁 무렵 베를린 시내에서 일하던 토비아스는 사무실을 떠난 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고속철도를 타고 브란덴부르크 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토비아스는 매일 약 1시간 통근한다면서 교통요금은 전기권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편리한 교통 조건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가 1990년대부터 시작한 지역 협력 전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베를린은 독일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지만 토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도시 용량이 작아 발전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 지역입니다. 두 지역 간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측은 독립적인 행정권을 가진 공동지역 계획 부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공간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지역 건설 프로젝트를 조정하여 법률, 보험, 의료 체계 등 면에서 점진적으로 일체화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두 지역은 통일된 재정 지원과 기술 발전 정책을 시행하고 대외적으로 통일된 시장 위치의 이미지를 채택하며 통일된 취업 시장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문 내에서는 동반자 원칙을 실행하여 책임자와 직원이 모두 두 주 출신으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 차이 완충 장치 조정 기제를 마련하여 계획과 결정이 양측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 30년간의 실천은 대부분의 주간 계획 문제가 모두 내부에서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는 신에너지와 디지털 과학기술, 첨단 제조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하여 독일에서 혁신과 창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0: 하나로 되었습니다. 도시권은 도시화 발전의 고급 공간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방사형 추진력이 강한 대도시를 핵심으로 하고 주변에는 많은 중소도시와 마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철도,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연결과 산업분공 협력을 통해 대도시는 도시권 체계를 통해 외부로 산업체인, 기술과 시장 자원을 수송하여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과 공공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기능 보완과 협력 발전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전체 발전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었으며 중소도시는 단일한 주거 형태거나 혹은 농업 공간으로부터 산업 수용 능력과 높은 생활 품질을 갖춘 종합 공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부분 중소도시들이 기업 본사나 중요한 연구개발, 생산 등 다기능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기술과 봉사 공급업체인 보시그룹의 본사는 인구가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바덴 푸덤부르크주의 작은 마을인 게를링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주의 작은 마을 해초겐 오라흐는 인구가 약 2만 4천 명이지만 아디다스, 푸마, 셰플러 등 세계의 글로벌 기업 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현지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가 대도시로 흘러가는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했습니다. 현재 독일 전역 16개 연방주에는 총 11개의 도시권이 조성되어 유럽 도시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이 11개 도시권은 두 가지 유형의 지역 공간 발전 모델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단일 중심형으로 함부르크 도시권과 뮌헨 도시권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다중 중심형으로 지역 간 협동 발전을 추진하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도시권, 라인 루르 도시권 등이 해당합니다. 독일 괴팅겐 대학 경제학과의 어효화 교수는 독일이 마을, 중소도시, 대도시 사이의 양호한 산업 분공과 전문 협력을 모색하여 도시권의 클러스터 효과를 함께 향상시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구조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의 세 가지 핵심 금리를 각각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고 예금 기재 금리를 2.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럽 중앙은행이 202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금리 인상으로서 1년여간 이어져온 금리 안정기를 깨는 조치로 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중동전쟁이 통화팽창 압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위험부담과 그것이 유로존 중기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금리 인상 결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유럽중앙은행이 통화팽창 억제와 성장 유지 사이에서 다시 한번 전자로 기울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소폭 금리 인상을 선택한 것은 통화팽창 기대치가 리탈할 것에 대한 경고로 되며 또한 2022년의 느린 대응이라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도 됩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수입형 에너지 통화팽창을 억제하는 효과는 아주 제한적이고 이 정책은 어쩔 수 없는 신호성 조치에 가깝습니다. 정치와 시장 신심 사이에서 유럽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은 연이어 두 차례 에너지 위기를 겪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유럽은 러시아

0: 짧은 통화 팽창 완화 흐름을 끊어놓았습니다. 전쟁 발발 후 100일 내에 유럽 동맹은 에너지 추가 비용으로 620억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유로존 통화 팽창은 년초 2%의 목표치에 빠르게 상승하여 5월에는 3.2%까지 치솟았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통화 팽창도 2.5%로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달리 이번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유럽은 공급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유로존 경제 전망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유로존 경제 발전 상황을 되돌아보면 코로나 전염병 이후 유럽 동맹은 차세대 유럽 동맹 계획을 통해 8천억 유로 채권을 발행하여 회복을 자극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성장세를 억제하여 유로존 국내 생산 총액 성장률은 2022년 3.5%에서 2023년 0.4%로 급락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의 완만한 회복을 거친 후 중동전쟁이 다시 유럽으로 하여금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당면 유로존 경제는 두 가지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 여력이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원국들은 유럽 동맹의 안정성과 성장 공약이 규정한 3%의 적자와 60%의 부채비를 상한선을 계속해서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유로존 부채 비율은 90.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국가의 부채 비율은 100%를 초과하여 재정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는 성장 동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 동맹 집행위원회가 시행한 강력한 재정 부양책과 유럽중앙은행의 자산 환매를 통한 금융 조작은 회원국들이 공공 투자에 자금을 지원하고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촉진했으나 경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유럽 동맹 회원국들의 단위 노동력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에는 동기 대비 6.9%, 2024년에는 4.9%, 2025년에는 3.1%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GDP 성장률과 통화 팽창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발전 활력을 더욱 제약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영향 측면에서 보면 이번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기업의 융자 비용을 가중시키고 이미 취약한 투자와 소비를 더욱 억누를 것입니다. 외부 환경 측면에서 보면 유로존 경제는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대외무역 규모가 연간 경제 총량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유로존의 경제 성장과 수출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우 외환의 상황은 통화 팽창 억제와 성장 유지라는 이중 목표에 직면한 유럽중앙은행의 소폭 금리 인상이 실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과도하게 긴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유럽 경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단기 통화 정책의 조정에 있지 않고 구조 개혁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재정 자극만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며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개방과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다

0: 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잠금합니다. Hello. 여러분은 우울할 때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누워 있을수록 생각은 더 깊어지고 몸은 무거워지고 하루는 더 어두워집니다. 그 어떤 위로나 조언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만으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네, 그럴 땐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목적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걷는 겁니다. 네, 걷기 시작하는 순간 몸이 먼저 깨어납니다.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어둠은 조금씩 옅어지고 바람을 맞으면 살아있다는 감각이 들어옵니다.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자신을 일으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두 다리입니다. 네, 하루 30분의 산책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흙과 씨름의 원 고심연대생 유창 씨의 향천지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 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개충득실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호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기층민주 제도를 완비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인민대중의 리익과 관련된 대량의 결책과 업무는 주로 기층에서 발생합니다. 기층민주는 전 과정 인민민주의 가장 광범위한 실천과 가장 직접적인 전개입니다. 완전한 기층민주 제도 절차는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로부터 민주감독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등 내용의 전면적인 포괄을 실현하고 다양하고 원활하며 질서는 민주 경로를 구축하며 선거 민주와 협상 민주가 상호 보충하고 상호 보완하는 구조 형식과 운영 기술을 보완하며 인민 대중이 각 계층의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하는 기제를 광범위하게 형성함으로써 인민이 법에 따라 민주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전방위적이고 전천우적이며 전면적으로 진실하게 존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층민주는 안정적이고 단합된 정치적 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습금형 정서에는 기층이 강하면 국가가 강해지고 기층이 안정되면 천하가 안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층은 우리 당 집권의 토대이고 힘의 원천이며 우리나라가 다스리는 기층의 기반은 향진과 촌했습니다. 당의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정운용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층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기층은 각종 모순과 문제가 집중되는 곳으로 많은 사회 현상은 기층에서 가장 먼저 반응되고 많은 갈등 문제는 기층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므로 기층의 민주 정치 건설을 강화해야만 효과적으로 관계를 조율하고 정서를 안정시키고 모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층 민주를 발전시키고 민사는 인민과 함께 상의하고 민사는 인민과 함께 처리하며 민사는 인민과 함께 관리하는 재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인민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인민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의하고 상의 과정에서 정책을 홍보하고 사상을 통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각 방면의 의지와 이익을 조율하고 통일해야만 국정운영과 사회고버넌스가 튼튼한 기반을 갖추고 활기차고 안정적이며 단합된 정치적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기층민주 제도를 완비하는 중점과업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근본 제도를 확고히 수립하고 기본 제도를 보완하고 중요한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층 당조직이 용도하는 기층 대중 자치 기제를 힘써 완비하고 기층민주의 제도체계와 업무체계를 보완하고 기층민주의 실천을 공부히 해야 합니다. 기층 당조직이 용도하는 기층 대중자치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층 대중자치는 주로 농촌의 초민자치와 도시의 조민자치로 나타나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민주 실천입니다. 기층 당조직이 용도하는 기층 대중자치 기제를 완비하는 데서 관건은 기층 당조직의 정치 기능과 조직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층 당조직이 동급의 각 부류 조직과 재반 업무 과정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제를 완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에서는 당조직을 중심으로 한 촌급 조직의 부대 건설을 힘써 심화하고 전민자치규약에 기초한 촌급 민주제도의 부대 건설을 심화하고 당의 혁신이론 교양을 주축으로 하는 촌급 사상문화 부대 건설을 심화하며 나아가 촌급 당조직이 령도하고 조민위원회를 기반으로 하고 촌급 집체경제에 의거하고 향촌진흥을 목표로 하고 전체 조민을 주체로 하고 촌급 각 부류 조직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활력이 넘치는 촌민자치기제와 업무구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기층의 각 부류 조직과 대중이 기층 관리에 실수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경로를 넓혀주어야 합니다. 기층 관리는 국정 운영 체계와 국정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시종 가두화진 조민위원회와 초민위원회를 중점으로 기층 관리 혁신 정책의 실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협상민주는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중요한 형식이며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효과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제도 설계입니다. 기층 관리에 참여하는 경로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기층 협상 민주를 힘있게 발전시키고 협상 사항 목록을 제정하고 오프라인 협상과 온라인 협상을 연결하고 각 부류 대중단체 조직, 사회조직, 경영주체 및 관련 인원이 함께 협상 토의에 참여하고 대중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련된 결책은 각종 방식을 통하여 각 계층, 각 방면에서 대중과 협상하고 상급의 정신을 하급에 전달하고 하급의 실정을 상급에 반영하는 업무를 잘 수행하여 인민이 법에 따라 자신의 사무를 잘 관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사무처리 공개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사무처리 공개는 민주감독을 강화하고 인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사무처리 공개 제도를 보완함에서 핵심은 인민이 권력을 감독하고 권력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개 내용을 한층 더 확대하고 공개 절차를 규범화하며 공개 형식을 풍부히 하고 정책 근거, 원칙 요구 및 절차, 과정, 결과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사전, 사중, 사후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종업원 대표 대회를 기본 형식으로 하는 기업 사업 단위의 민주관리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종업원 대표 대회는 노동자의 주인공적 지위를 견제하는 중요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노동 계급과 광범한 노동 대중의 주력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심전력으로 노동 계급에 의지하는 근본 방침을 견지하고 종업원 대표 대회, 기업 운영 공개, 종업원 리사 감사 등 제도를 한층 더 규범화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차옥에 낸 전망기에게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모내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길림성 안도현 만보진에 들어서면 수전의 초록색 표모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습니다. 논머리에는 허리를 구부리고 변모를 꽂는 전통적인 경작 장면 대신 이안기가 오가고 드론이 날아다니는 과학기술 경작의 화폭이 펼쳐집니다. 만보진 농업농촌 판공실 주임 강종걸에 따르면 올해 만보진의 벼 생산은 기본적으로 기계화 전면 보급을 실현했습니다. 고효율적인 지능화 농기계 작업은 점차 전통적인 인공 경작 모식을 대체하여 과거의 황토를 마주보고 하늘을 등지고 일하는 모습을 완전히 개변시켰습니다. 네, 기계화 모내기 작업은 표준이 통일되고 간격이 고르게 분포되어 효율을 대폭 향상시키고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내기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강종걸은 이런 모식은 만보진의 규모화, 표준화, 표재배 수요에 부합되어 중경 생산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보진이 기계화 모내기의 규모 효과를 보여주었다면 송강재는 혁신적인 실천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송강진 흥룡천의 농민 임룡은 드론을 능숙하게 조정해 모판들을 논밭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룡은 촌에서 최초로 드론으로 모판 운반 플러스 기계로 모내기라는 새로운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농길도 걷기 힘들어 인공으로 모판을 운반하려면 시간과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드론은 사람이 직접 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용활하며 고효율적입니다. 한 번에 15개 모판을 운반할 수 있고 비행 속도는 초속 13.8m에 달해 장거리 운반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효율은 인공 작업보다 80% 이상 제고됐습니다. 네, 마을에서 최초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한 임룡의 실천은 곧바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계화 모내기와 드론 운반을 결합한 모내기는 변모의 간격과 깊이가 일정하여 활착률이 증가되었으며 생산을 안정시키고 생산량을 증가하는 데 좋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현재 농촌 노력이 보편적으로 고령화되었고 젊은이들은 기계 조작을 더 선호하는데 드론으로 모판을 운반하면 많은 시간과 힘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임룡이 말입니다. 네, 임룡의 주도로 송강진의 지능화 경작 모식은 빠르게 보급되었고 조은진의 표 모내기 작업은 순차적으로 신속히 추진됐습니다. 만보진의 기계화 전면 보급에서 송강진의 모인기 모판 나르기 선행시험에 이르기까지 안도현 모내기 일선 곳곳에서 과학기술로 농업을 진흥시키는 활기가 넘쳐납니다. 농업 생산은 이미 단순한 체력 노동에서 벗어나 기술 장비와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술 노동으로 되었습니다. 고효율적인 지능화 농기계 사용은 농민들이 번거로운 체력 노동에서 벗어나 보다 정밀하고 고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작을 실현하도록 도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안도현의 벼 재배 면적은 1466헥타르를 초과하는데 현재까지 모든 모내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안도현 농업기술보급소 소장 여옥춘은 향후 식량 안전 생산 목표를 내

원작을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5월 29일 이른 아침 길림성 안도현 만보진의 마을마다 촌민들이 바구니와 종이 상자를 손에 들고 하나둘씩 촌 사무실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일찌감치 복세통을 이루었는데 알고 보니 이날은 진에서 늘악경제 발전을 위해 촌민들에게 병아리를 무료로 지급하는 날이었습니다. 영부천의 촌민 왕금경도 이날 아침 일찍 촌의 지급 지점에 도착하여 병아리를 수령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에서 올해도 병아리를 나누어 준다고 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들에게 빈 공간이 좀 있는데 닭을 키우면서 새로운 수입 경로가 늘어났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참 후 병아리를 가득 실은 화물차가 영부천에 도착하자 촌조세 공작대와 총 간부들은 등록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며 질색기 병아리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병아리들의 울음소리로 분주한 가운데 병아리를 받아준 촌민들의 얼굴에는 하나둘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신흥촌의 촌민 악금평은 예전에는 드락에 남새를 조금 심었는데 지금은 진에서 준 닭도 키우며 달걀을 팔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급 현장에서 촌민들에게 병아리를 나눠주는 한편 사육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생 온도를 비롯한 닭장의 일상관리와 과학적인 사육 방법, 사료 선택, 전염병 예방 통제 등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촌민들의 질문에 인내심을 갖고 해답해줬습니다. 또한 위챗 대화방을 통해 닭 사육 지식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인간 만보진에서는 해마다 촌민들에게 병아리를 지급하여 뜨락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에서는 병아리를 도합 18,500마리를 지급했는데 총가치가 46.25만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가구당 수입이 3천 원 정도 제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만보진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가구당 병아리를 10마리씩 수령하도록 했는데 촌민들은 뜨락에서 닭을 키우면서 토닭, 토달가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제고할 수 있고 또는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병아리 지급 활동은 촌민들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품종인 대오금봉기를 지급했습니다. 네, 이 품종은 기르기 쉽고 알을 잘 낳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년간 만보진에서는 촌민들이 뜰하게 요효 공간을 이용하여 사육업, 재배업, 레저, 민박 등 다양한 형식의 뜰학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적극 인도하면서 촌민 수입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뜰학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촌민들은 주요하게 재배업과 가금, 가축 사육을 위주로 하면서 농가 뜰학을 소득 증대의 보물단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흙과 씨름해 온 고심 연대생 류창 씨의 향촌지능 이야기 들어봅니다. 10년 전 류창은 유학을 마치고 고향인 연변당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흙토와 이렇게 깊게 연결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10년의 노력으로 그녀는 농업 분야의 문외 한에서 신농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흙과 씨름해 온 고심연대생 고수와 혁신은 향촌지능의 멋진 화폭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연변은 예로부터 땅이 비옥해 농업과 뗄 수 없는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농업 생산 방식은 점차 한계에 봉착했고 전환과 발전이 필요한 시점에 놓이게 됐습니다. 10년 전 고향에 돌아온 류창은 농업에도 현대적인 시각을 갖춘 젊은 인재가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마케팅 전문 지식과 해외 유학을 통해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농촌의 뿌리를 내리고 선진적인 이념과 전통 농업을 잇고 우수한 제품과 광활한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선택은 완전한 무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일궈놓은 길림 엘리트 유기쌀 기업이 이미 틀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장 이 세대로서의 그녀가 물려받은 것은 기업 자체와 더불어 묵직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공장 2세라는 꼬리표에 대해 류창은 자신만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새로운 방법을 가진 계승자, 초심을 지키는 혁신자라고 정의했습니다. 토지에 대한 경외심과 식량 안전에 대한 사명감을 이어받으면서 하늘과 경험에 의존하는 전통 농사법을 혁신하고 표준화, 디지털화, 과학기술화를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앞장섰습니다. 농촌에 돌아온 류창이 내놓은 표준화 농법은 농부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경험을 고수하는 이들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에 본능적으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류창은 억지로 설득하기보다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시험론을 개간해 과학적인 재배와 표준화된 관리의 전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확량이 늘고 벼의 품질이 개선되는 결과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몇몇 농가에서 새로운 기술로 소득을 올리자 다른 농가에서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방식은 그녀가 농촌에서 신뢰를 얻는 열쇠가 됐습니다. 이 과학기술 혁명의 길에서 당위원회와 정부는 그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농업기술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토지 류전, 농가 간 갈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조정 해결해줬습니다. 덕분에 그는 과학기술로 농업을 발전시키려는 발걸음을 더 안정적으로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봄, 류창의 주도로 기업은 동심 주문서 모식을 내놓았습니다. 봄갈이 때 기업이 차금을 먼저 투입해 농자재를 제공하고 가을거지 후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벼를 매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줄과 농가의 수확을 묶어놓은 셈이니 위험 부담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압력을 얻게 맨 채 그녀는 전시회에 참가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등 발품을 팔아 꾸준히 판로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해 가을, 첫 계약을 맺었던 120가구 농가가 웃는 얼굴로 수확하는 모습을 보면서 류창은 그동안의 고생이 싹 가셔지는 듯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자체 리온 극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과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업과 농가는 리익을 함께 나누고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즉, 기업은 기술의 제공자, 시장의 연결자, 위험의 분담자가 되어야 하고 농민을 산업의 동업자로 삼아 쌀 판매 중심에서 브랜드와 봉사를 판매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인터넷 플러스 농업을 시험적으로 시작하면서 류창은 남다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익힌 사용자 중심 사고와 브랜드 감각을 농산물 마케팅에 접목시켰습니다. 초기 생방송 환경이 열악했지만 그는 성숙된 농산물 전시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논 이야기, 흑토의 형성 과정을 들려주며 생산 과정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9년에는 앞천미가 예능 프로그램 천천현상에 소개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2024년에는 유명 생방송 진행자와 협력해 한 개 방송으로 매출액 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일련의 홍보 효과는 판매량 증가를 넘어 브랜드 영향력의 도약식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연변입산은 지방특산물에서 전국적인 인기 상품으로 발돋움했고 브랜드 인지도는 산업사슬의 확장으로 이어져 더 많은 농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기업의 바쁜 업무 속에서도 류창은 줄곧 직업기술 학원에서의 강의를 견제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현대 농업이 더 이상 흙을 마주하고 하늘을 등지는 고된 일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감각이 가득한 신흥 분야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기를 꺼리는 이유가 가치감과 성취감의 부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직업적 이미지를 재정립하고 농사일이 흥미롭고 수익성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 마케팅과 전자상 거래 전문 분야를 가르치면서 창업 실전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한 결과 150여 명의 학생을 양성했고 또 수십 차례 농산물 관련 생방송을 기획하며 연변의 전자상 거래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류창이 꿈꾸는 현대 농업은 생산, 생활, 생태가 한데 어우러진 농촌의 모습입니다. 2024년, 그녀는 과감하게 투자하여 길림성 최초의 지능형 용모 공장과 항원, 창고 시설을 세웠고 국제적 선진 수준의 생산 라인을 도입해 산업에 지능형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앞으로 그는 벼 농장 체험장과 농장 캠핑장을 건설해 1차, 2차, 3차 산업이 융합된 전원 종합체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봄에는 꽃밭, 여름엔 캠핑장, 가을엔 배움터, 겨울엔 민속문화센터로 누구나 찾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녀의 포부입니다. 내류창의 실정은 땅에 뿌리 내리고 하늘을 향해 성장하는 마음가짐인 동시에 새시대 신농인으로서의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논두렁에 자리를 잡고 품질 제일이라는 초심을 새기며 희망 가득 찬 흙터에서 류창은 천민들과 함께 혁신을 쟁기삼아 모두의 꿈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닭, 개, 벌레, 충, 어들, 득, 이를, 실, 개충, 득실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세간의 사소한 득실이라는 뜻입니다. 네, 당나라 대시인 두번은 집에서 닭을 몇 마리 키웠는데 닭들은 늘 벌레를 쪼아먹곤 했습니다. 두버의 아내가 벌레들을 가엽게 여겨 닭들을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닭들이 또 벌레를 쪼아먹는 것을 보고는 종에게 닭을 묶어서 장터에가 팔아보리라고 분부했습니다. 종이 닭을 닭장에 가두어 놓고 한 마리씩 묶기 시작했습니다. 닭들이 이리저리 피하면서 지르는 울음소리가 몹시도 처량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두버가 마음이 아파 종에게 닭을 풀어주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에서 두버는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벌레를 불쌍히 여겨 닭을 팔아치우려 했는데 이는 벌레를 위험에서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팔아버린 닭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러니 벌레와 닭 중에서 어느 쪽을 더 가엽게 여길 수가 있단 말인가요? 네, 두 번은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닭과 벌레 중 다 살릴 수는 없다. 벌레가 죽지 않으면 닭이 죽어야 한다. 내가 이번에는 닭을 구했지만 다음번에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닭은 결국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닭과 벌레는 미물에 불과하니 이들의 생사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근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생각한 두번은 시상이 떠올라 밖의 행이라는 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 두 구절을 봅니다. 닭과 벌레의 이해 득실 알 수 없으니 산속 누각에 기대어 차가운 강물 바라본다네. 네, 그 뜻인 즉 닭이 벌레를 쪼아먹고 사람이 닭을 먹는 이런 시비와 득실에 관한 문제는 늘 발생하게 되니 응당 높은 안목을 가지고 이런 자질을 구려한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개충 득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0: 아, 식사의 운산 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다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들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1: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0: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1: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한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0: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1: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1: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3: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우리 사람의 근육량은 30세 전후에 최고봉에 도달하고 그 후 나이가 들면서 근육 손실이 점차 가속화됩니다. 네, 최근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발부한 성인 근소증 식단관리지침은 네, 모든 사람들이 조개 근육을 축적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네, 전문가는 근소증은 단순히 날씬해지거나 혹은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근육이 조용히 손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소증의 전체 명칭은 근감소증 또는 근육량 감소증으로 나이와 관련된 진행성 질환입니다. 이런 질병은 또 오래 앉아있는 습관, 영양실조, 만성질환의 영향을 받으며 전신 근육량 감소, 근력 감소 그리고 근육 생리 기능 저하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위축되고 운동신경원이 손실되며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여 근육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55세에서 60세 사이에 비교적 뚜렷한 근육 손실과 근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갱년기 여성들이 더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는 30세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저항 운동을 진행하고 량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근육량을 최고봉으로 끌어올리고 30세 이후에는 근육 손실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50세 이후 근육이 심각하게 손실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회할 방법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젠롱입니다. 2026년 미국 카나다 멕시코 월드컵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축구팬들은 영화관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0: 특별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은 영화관에 모여 영화극 시청각 효과 속에서 체육 경기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해 모 영화관에서 경기가 생중계되었습니다. 영화관의 큰 스크린과 립체 음향, 넓은 의자는 축구팬들에게 몰입식 관람 체험을 가져다 줬습니다. 전직 프로 축구선수 주광호는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경기를 봤는데 집에서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체험이라며 집에 스크린이 작고 영화관에는 옆에 기타 팬들도 있어 분위기가 좋다고 표했습니다. 현지에서 건설한 첫 번째 체육 주제 영화관도 경기 시작과 더불어 개업했습니다. 영화는 관람권 연동 행사를 개봉했는데 관객들은 영화 관람권으로 주변 20여 개 가게에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경의 영화관에서 수많은 축구 팬들이 경기 전 인기왕 전시판에 지지하는 팀을 위해 응원의 글을 남겼습니다. 영화관은 4K 해상도와 120프레임 재생 능력을 갖춘 거대한 스크린을 갖추고 있어 축구 팬들에게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생동한 체험을 가져다 줬습니다. 축구팬 조모는 주말에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주 좋고 골이 들어가는 순간 모두가 함께 환호한다며 이는 스트레스를 풀기 좋은 방식이라고 표했습니다. 당면까지 중국 영화그룹과 화하영화회사는 북경, 상해, 광주 등 150여 개 도시에 1200여 개 영화관들을 상대로 월드컵 경기 생방송 기술 지탱과 운영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관들은 60회 이상의 경기를 생중계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도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62부 강대한 결집력과 선도력을 가진 사회주의 의식 형태를 건설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남통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청도 맥주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혼인신고 6시간 만에 교통사고 난 남편을 19년째 지켜온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첫 순서로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던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62부 강대한 결집력과 선도력을 가진 사회주의 이식 형태를 건설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박민걸 아나운서입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강대한 결집력과 선도력을 가진 사회주의 의식 형태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략적 포치는 우리가 의식 형태 사업의 고도의 중요성을 깊이 터득 파악하고 사회주의 의식 형태를 힘써 발전 강화하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단합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의식 형태는 문화의 전진 방향과 발전의 길을 결정합니다. 국가 사상과 민족 정신을 정립하는 사업인 의식 형태 사업은 당의 전도와 운명, 국가의 장구한 안정, 민족의 결집력과 구심력과 관련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정립과 혁파를 병행하고 격탁 양청하며 의식 형태 영역에 많은 방향성, 전략성 문제에 대해 포치를 내려 의식 형태 영역에서 한동안 비동에 처해 있던 국면을 근본적으로 돌려세우고 의식 형태 영역의 형세가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문화에 대한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자신감이 뚜렷이 강화되고 전 사회의 결집력과 구심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가는 데 강력한 사상적 담보와 강대한 정신적 역량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의식 형태 영역의 량호한 태세를 지속적으로 공고 발전시키고 강대한 결집력과 선도력을 가진 사회주의 의식 형태를 부단히 건설해 당과 국가의 중점 사업을 위해 더욱 잘 복무하고 사상을 더욱 잘 통일시키며 정신력을 더욱 잘 결집시켜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을 힘써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첫째, 의식 형태 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권을 억세게 틀어주어야 합니다. 신시대의 의식 형태 사업을 잘해 나가려면 반드시 의식 형태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의식 형태 사업의 영도권을 억세게 틀어주고 의식 형태 영역에서의 주도권과 발언권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정립을 근본으로 삼고 정립과 타파를 병행하여 사회주의 의식 형태 건설을 추진하고 신시대와 더불어 분발 정진하는 주류 사상의 여론 진지를 공고 확대해 전체 인민으로 하여금 리상과 신념, 가치와 리념, 도덕과 관념 면에서 하나로 굳게 뭉치도록 해야 합니다. 의식형태 사업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의식형태 사업을 잘해 나감에 있어서의 정치적 책임과 영도적 책임을 명확히 하며 진지 건설과 진지 관리를 강화하고 직분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재반의식형태 진지가 시종 선진적인 사상 문화를 전파하는 견고한 진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릇된 사상 관점에 전파 경로를 제공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의식형태 영역에서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 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막스주의는 우리 당과 국가의 존립과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도 사상이며 사회주의 의식 형태의 기치이자 영혼입니다. 의식 형태 영역에서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 제도를 문화 건설의 재반 방면에 일관시켜야 하며 올바른 정치적 방향, 여론적 인도, 가치 지향을 견지하는 데 구현시켜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현시대 중국 막스주의이자 21세기 막스주의이고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이며 또한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의 행동 지침입니다. 리론 무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혁신 리론으로 전당을 무장하고 인민을 교육하고 실천을 지도하는 사업체계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해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강대한 힘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셋째, 중국 특색의 철학 사회과학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철학 사회과학은 뚜렷한 의식 형태 속성을 띠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종 막스주의를 지침으로 삼아 막스주의 리론 연구 및 건설 공정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중국 특색의 철학 사회과학 학과 체계, 학술 체계, 담론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며 중국의 학술을 번영시키고 중국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중국의 사상을 전파하며 철학 사회과학 인재 대우를 육성 확대해 사회주의 의식 형태를 건설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조류 여론 진지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의식 형태의 결집력과 선도력은 설득력과 감화력이 있는 내용에 의해 결정되고 또한 광범위하고도 효과적인 전파에 의해 결정됩니다. 언론 여론 사업은 의식 형태 투쟁의 최전방에 처해 있으므로 선전 사업과 의식 형태와 매체에 대한 당의 관리를 견지하고 올바른

0: 여론적 인도를 파악하여 매체의 심층적인 융합을 서둘러 추진하고 옴니미디어 전파체계 건설을 강화하며 주류 여론 진지에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언론 매체의 여론 전파력, 선도력, 영향력과 공신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량호한 인터넷 생태의 조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의식 형태 사업의 주요 진지, 주요 전장, 최전방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이 의식 형태 전장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인터넷 내용 건설을 강화해 온라인상 주선율을 고양하며 인터넷에 의한 긍정적인 선전을 강화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키며 인터넷 선전을 혁신 개진함으로써 온라인에 의한 긍정적인 여론의 강세를 형성해야 합니다. 인터넷 종합관리 체계를 완비화하고 인터넷 종합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사이버 공간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문명 건설을 강화해 량호한 인터넷 생태가 조성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기다림.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근대 중국의 제1도시로 불렸던 남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79번째는 강서성 남통입니다. 소주나 항주처럼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더 대범하고 북경이나 천진처럼 장엄하지는 못하지만 더 빼어나며 상해처럼 광채가 넘치지는 못하지만 더 고전적인 도시가 바로 남통입니다. 남통에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이한 경관과 화원 도시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있고 또 산세를 따라 조성된 도시의 빼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산악 경관도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를 펼치면 연해 경제대와 장강 경제대가 만나는 장강 삼각주에서 바다와 인접한 도시는 상해와 남통 두 도시뿐입니다. 강서성의 중부에 위치한 남통은 세 면이 물이고 한 면이 륙지와 연결됩니다. 상고시대의 남통 일대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망망한 수역이었습니다. 그 후 장강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점차 모래톱이 생기고 그 모래톱이 오랜 세월 동안 륙지로 변했습니다. 1600여 년 전에 남통은 륙지와 연결되지 않은 모래톱에 불과했고 당나라 때에 이르러서야 륙지 일부분으로 되었습니다. 958년 북방의 후조가 군대를 파견해 남통을 점령하고 성곽을 쌓았습니다. 성곽은 처음에 정예군이라 불리다가 사통 팔달의 지리석 요건에 의해 통주라고 개명했습니다. 1900년대에 이르러 하북성의 동조와 구별하기 위해 남통이라 불러 오늘날에 이릅니다. 천년의 도시 역사를 보유한 남통은 제휴업의 흥성으로 도시의 번영을 이루고 600여 년 전에 명나라 때 남통은 벌써 강서 북부의 중요한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그 후 개벌이 확대되고 해안선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다 소금 제조업이 쇠락하기 시작했지만 대신 방직업과 수공예가 제어업을 대신해 남통의 조력 산업으로 되었습니다. 1895년 청나라 후반 과거시험에 수석으로 급제한 장건이 귀양에 방직 공장을 세우면서 남통은 중국 근대 방직업의 발상지와 내외 이름이 자잔 방직의 도시로 되었습니다. 장군을 대표하는 근대 남통인들이 사회적 기풍을 바꾸고 도시 건설을 창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남통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선진적인 리념에 따라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한 모범으로 되었습니다. 남통은 많은 중국의 최초를 창조해 근대 중국의 제일 도시라 불립니다. 중국 역사에서 남통은 중국 최초의 사범학교와 박물관, 방직학교, 자수학교, 특수학교, 기상소 등 15가지 중국의 최초를 창조했습니다. 중국 근대 공업의 발상지 남통에는 아름다운 산수도 아주 많습니다. 랑산과 군산, 검산 등 5개 산으로 구성된 랑산 풍경구에서 랑산이 으뜸입니다. 랑산은 옛날에 하얀 늑대가 산 중에 살아서 랑산이라 이름했다는 설도 있고 산의 모양이 늑대와 묘사하다고 해서 랑산이라 부른다는 설도 있습니다. 랑산은 해발 고도가 100m밖에 안 되지만 불교 대세지 보살과 대성보살의 도상입니다. 룡포를 두른 대성보살이 공양되고 1년 내내 향불이 피어오르며 신도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랑산은 예로부터 요명한 불교의 명산이기도 합니다. 량산의 남쪽 기슭에는 광교사가 있고 북쪽 기슭에는 산세를 따라 조성한 정원 북록원도 있으며 바위에는 마의 석각이 즐비합니다. 량산에 올라서면 저 멀리 흘러가는 장강이 하늘과 하나로 되어 또 신이 장관입니다. 남통의 발전을 이끌고 지켜본 장군은 남통인들의 마음속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합니다. 그리하여 량산에는 오늘날도 장군의 무덤 세 분이 보존되었는데 고목이 하늘을 찌르고 꽃나무가 화사하며 새들이 지저귀는 세 분은 아름다운 식물원을 방불케 합니다. 원래 남통의 혜자였던 호안은 천년의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본연의 모습을 이어옵니다. 천년 동안 호안은 방어와 배수, 수송, 식용수의 중임을 맡아왔습니다. 호안은 이로써 인체의 맥락으로 불리는 동시에 좁은 물길로는 맑은 물이 흐르고 그 우로는 갈매기가 날며 물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빛이 목걸이라는 미명도 가집니다. 호안은 낮에는 한족하기 그지없어서 배를 타고 강물을 흐르면 도시가 물속에 있고 사람이 그림 속을 거니는 미묘한 경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호화의 밤은 신비로워 배를 타고 강물 깊숙이 들어가면 곳곳에서 낭만이 흘러 그 속에 내려듭니다. 호화의 인문 경관은 동남쪽에 집중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높이 우뚝 솟은 문봉탑은 남통 세탑 중 으뜸으로 1560년대에 축조되었습니다. 39m 높이의 탑은 5층에 육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귀퉁이가 건뜻 들린 초마에 풍룡을 달아 바람이 불면 정간 소리가 들립니다. 예스러우면서도 우아하고 장엄하면서도 화려한 문봉탑에 올라서면 저 멀리 남통 고성이 한눈에 안겨와 마음이 탁 트입니다. 정원 형식으로 조성된 문봉탑에는 현재 남통시 문예연합회와 서예원 예술관이 위치했습니다. 강물을 사이두고 문봉탑과 마주하는 곳이 중국 최초의 방직 전문 박물관인 방직대관원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민족 품격이 짙은 10여 채의 건물로 구성되었습니다. 박물관은 실물과 표본, 사진, 오디오 자료 등을 통해 방직 산업의 발전 역사와 현재 생산 수준, 미래의 발전 추세를 설명합니다. 또 물레 방아와 농가, 소작업, 날리움실, 장군이 세운 방직 공장 및 남통대학 방직학과의 축소 모형을 통해 남통 방직 경제의 교육과 사회 풍모를 보여줍니다. 호화의 동쪽 기슭에는 장군이 청나라 때인 1905년에 장근한 중국 최초의 박물관 남통박물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 미술, 교육 네 부분으로 분류되는 전시품은 주로 남관과 북관에 전시되고 대규모 문화재와 표본은 실외에 전시되었습니다. 꽃나무가 화사하고 그 사이로 귀중한 새들이 지저귀는 박물관의 정문은 실내의 전시품과 어우러져 우아하면서도 운치를 자랑하고 가벼우면서도 여유로운 느낌을 안겨줍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5월 단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은 청도 맥주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청도 등주로 56호에 독일식 빨간 벽돌 담장 밖에 100년이 넘은 회화나무 가지 사이로 은은한 매가향이 풍기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도 맥주 박물관의 소재지이자 중국 맥주 공업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1903년에 완공된 로공장을 개조한 박물관은 거대한 술통 마냥 청도와 맥주가 섞인 100년의 기억을 담고 있는 동시에 살아 숨쉬는 도시 발전사를 부어내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주체 건물 자체가 소중한 전시품입니다. 1903년 독일 상인들은 교주만에서 게르만 맥주 회사 청도 지분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현재의 박물관은 바로 당시의 당화공장, 발효공장, 주입공장에서 개조된 것입니다. 박물관에 얼룩진 벽돌담은 여전히 과거의 독일식 아치형 구조를 보존하고 있고 나무에 찍힌 독일문은 여전히 잘 보이며 100년 전 지멘스 회사가 제조한 발전기는 여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1914년 일본 독일 전쟁이 끝난 후 공장이 일본 재단에 인계되면서 건물에도 점차 일본식 건축 요소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45년 항일 전쟁 승리 후 중국 노동자는 작업장 벽에 조국 땅을 내놓으라는 글귀를 적어 민족 공업 각성의 증견으로 되었습니다. 이 같은 각이한 시기의 흔적들을 가진 청도 맥주 박물관은 청도 만국건축박람회에서 가장 공업기질이 있는 전시품으로 되었습니다. 박물관의 3대 전시구는 100년을 넘나드는 시간 터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문화 전시 부분에서 흰 가운을 입고 설비 성능 시험을 하는 독일 기술자들의 사진, 동둔차를 밀고 매가를 운반하는 중국 노동자들의 자취가 담긴 누런 옛 사진들은 맥주공장 초창기 양조사의 작업 환경을 담았습니다. 1906년 뮌헨 국제박람회의 금상 메달은 진열대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데 이는 중국 맥주가 받은 국제 최초의 인정입니다. 양조공예 발전구 전시회는 세기의 대화가 연출되었습니다. 전시 좌측은 1903년의 석조 발효지인데 100년의 맥주의 정수가 응결되어 있고 우측은 현대 스테인리스 발효 탱크의 투명 모형인데 관객들은 전자 스크린을 통해 효모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시구 주황에서는 과거와 현대를 대조하는 진열대가 유독 눈에 띕니다. 1930년대의 오크 통에는 동남아 항구의 칠인이 여전히 남아있고 옆에 놓인 컨테이너 박스는 당면 청도 맥주가 전세계 100여 개 나라로 판매되는 물류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대에는 유난히 소중한 1954년의 수출 장부가 하나 있는데 장부에는 젖진 500상자 청도 맥주가 향항에 도착할 때 통관 신고서에 적힌 중국 제조 글귀가 단단히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높은 맥주 매력 체험구는 역사와 취미를 교묘하게 결부했습니다. 술 취한 집에서 경사진 지면은 100년 전 부두에서 맥주를 마신 후 현기증이 온 노동자를 빙의할 수 있고 VR 설비를 착용한 관객들은 1906년에 뮌헨 전시청으로 들어가 금상이 탄생한 순간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복원한 1980년대 청도 길거리 맥주 로점에서 방문객들은 범랑컵에서 따라낸 신선한 맥주를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 청도 맥주 박물관은 맥주가 청도의 도시 성격을 만드는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1903년 독일 양조사는 유럽의 양조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1920년대 상큼하고 달콤한 로산 광천수가 맥주를 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50년대 향항에 수출한 맥주에 중국 청도라는 표지를 붙였습니다. 오늘날 맥주 축제에서 각국의 량질 맥주들이 청도에서 함께 축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물관 밖의 등주로에는 독일 술집과 청도 식당의 인파로 벅적거리고 맥주 가게에는 구리 주전자와 카페의 커피잔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맥주의 양조에는 맥아와 혐오의 조합이 필요하듯이 청도의 성장도 현지 문화와 외래 문명의 융합을 떠날 수 없습니다.

0: 물관 상점에서 받은 생맥주에 호박색 술에서는 거품이 일고 있는데 마치 청도 백년의 파란 만장한 역사를 방불케 합니다. 이 박물관은 이미 공업 유적지의 범주를 넘어 도시의 미각 도서관, 역사의 살아 숨쉬는 교과서로 되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 고향 금산 은산.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혼인신고 6시간 만에 교통사고 난 남편을 19년째 지켜온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19년 전 하남 사문협의 정홍문이 혼인신고를 한 지 6시간 만에 남편 초근이 교통사고로 뇌간출혈과 전신마비를 겪었습니다. 의사는 회복 희망이 크지 않다고 말했고 친척과 친구, 심지어 시어머니조차도 그녀에게 떠나라고 설득했지만 당시 24세였던 정홍훈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에서 건강과 질병에 상관없이 나는 결혼을 원한다라고 말한 대로 해야 한다며 이 약속을 19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점심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홍훈은 남편 초근과 함께 집에서 재활훈련을 했습니다. 부부는 침실에 침대로 앉고 일어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장기간의 마비로 인해 초근은 다리에 힘이 부족하고 균형감각도 좋지 않아 정홍훈은 남편이 넘어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받쳐줘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재활훈련을 하는 생활은 이미 19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007년 2월 정홍훈과 초근은 타인의 소개로 만나 사랑에 빠졌고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진행한 간단한 결혼식이었지만 폭적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잡은 날은 흐린 날이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고 결혼식을 올릴 때쯤에 햇빛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반달 후 정홍훈과 초근은 결혼증을 받으러 갔고 함께 매지로 근무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사고는 그들의 미래 계획을 깨뜨렸습니다. 오후에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외출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내일 집을 떠나는데 왜 집에서 짐을 싸지 않냐며 불만이 있었습니다. 곧 돌아온다고 했는데 10분 후 병원에서 결혼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에 치어 머리가 돌아오기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병원에 이송됐을 때 초근은 이미 인사불성이었고 병원에서 오른쪽 손의 30ml 출혈, 왼쪽 손의 다박상, 뇌간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 5시간의 수술 끝에 초근은 목숨을 건졌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홍훈의 시어머니 조수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러도 반응이 없고 발가락을 다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만약 깨어나지 못하면 식물인이 되는데 며느리한테 같이 고생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가끔 떠나라고 설득했습니다. 친척과 친구, 시어머니의 설득에도 정홍훈은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원한 지 30일이 지났지만 초근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의사의 권유로 락양으로 자리를 옮겨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정홍훈은 병상 옆에서 석 달 동안 지켰고 초근은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온몸이 마비되어 말할 수 없고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초근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그들은 근 2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정홍훈은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홍훈은 남

0: 한 가지 동작을 수천 번씩 고듭했습니다. 재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홍우는 남편을 지키면서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집에 전문 설비가 없어 재활 훈련이 불편하자 정홍우는 선수 기자재를 만들었고 안마를 독학했습니다. 남편의 재활 치료 외에 생활의 중임도 정홍우에게 내려줬습니다. 농사짓는 시부모는 결코 의지하기 어려웠고 정홍운 일가는 생활도 유지할 겸 빚도 갚을 겸 바삐 돌아쳐야 했습니다. 비록 생활이 고됐지만 정홍운은 달콤한 시간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정홍운은 오랜 시간을 혼자서 버텨온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그녀에게 새 집을 지어줬고 이웃은 일손을 도와줬습니다. 정홍우는 자신이 아내 직책을 했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2017년 정홍우는 빈곤 가구로 인정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정부가 준 보조금으로 지은 것이고 문 앞에 산초나무도 보조금으로 산 묘목이 자라난 곳입니다. 수년간의 경력에서 정홍우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오륜 나날이 아니라 수확한 관심과 도움들입니다. 남편이 처음 저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오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어색해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괜찮다며 남편만 알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저는 남편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십몇 년을 하루같이 견지해온 정홍우는 현지 도덕 모범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가끔 정홍우는 현지에서 가난구제 공익 강연을 하며 자신의 경력으로 타인을 고무해주고 있습니다. 초근의 손가락 령활성을 연습시키기 위해 2022년 정홍우는 초근과 함께 전자상거래 고객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리 없을 때면 부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고객 서비스 업무를 하곤 합니다. 비록 초근은 동작이 느리지만 가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기뻐합니다. 근년래 초근은 건강이 호전되고 치료와 회복으로 인해 진 빚도 대부분 갚았습니다. 미래를 언급하면서 정홍우는 욕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더 나아져서 지팡이를 버리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좋아지고 부담이 적어지길 바랍니다. 애초에 행동 불능으로부터 현재 걷고 설 수 있기까지 정홍운이 기울인 노력은 그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의 재활 훈련을 거쳐 현재 초근은 스스로 휠체어에 앉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일생으로 결혼식의 온약을 지키는 것은 더없이 낭만적이고 혼인신고 6시간 만에 실연을 겪은 것은 더없이 잔혹한 현실입니다. 운명의 무상함은 정홍운을 꼽지 못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밝아지고 사람은 울다 보면 웃게 됩니다. 사실이 립증하다시피 정홍운의 선택은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정홍운의 욕심이 현실로 되고 부부가 점차 순조로우며 사회가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백.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청나라 문학가이며 서화가인 정판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정판교의 자는 구교, 호는 판교이다. 고향은 강소송 홍화이다. 정판교는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나 3살 때부터 부친한테서 구를 배웠다. 그는 6살에는 사소오경을 숙달할 정도로 총명했다. 20살에 정판교는 육종문을 스승으로 모시고 서예를 배웠다. 그 후부터 정판교는 시, 그림, 서예, 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됐다. 1736년 정판교는 진사가 돼서 경성에 머무는 기간 신묵객들과 널리 사귀면서 시야를 넓혔다. 1741년 그는 산동 범현의 칠품현룡으로 발령받았다. 현룡으로 있는 기간 정판교는 늘 백성들의 생활 상황을 돌아보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해주어 청렴한 관리로 백성들의 애들을 받았다. 권룡 31년 정판교는 요현 현룡으로 발령받았다가 부호들의 모함으로 파직을 당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정판교는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면서 요생을 보냈다. 시, 소예, 그림 창작에서 뛰어난 재질을 보인 정판교는 특색 있는 문인으로서 금농, 황신 등과 더불어 양조 팔괘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항해의 전해의 구조를 그대로 도입해서 독자적인 서풍을 확립했으며 그림 창작에 있어서 묵죽화에 뛰어났다. 그의 시풍은 남송의 용류에 가까웠다. 저서로 판교 전집이 있다. 그의 작품 중 난득호 도경이 있는데 후세에 와서 이 조서는 정판교의 초세 철학을 집대성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호도란 바보라는 뜻으로 통하니 난득호도는 바보인 척하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이 말은 혼란한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면 화를 당할 것이기에 자신의 재주를 될수록 감추고 그저 바보인 척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판교의 초시 철학을 보여준 이 조서에는 지혜로우나 오수룩한 척하고 귀교가 뛰어나나 서툰 척하고 강하나 부드러운 척하고 고도나 효진 척하며 이 밖에도 사소한 잘못을 따지지 말고 다 함께 화목하고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인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세계들을 만한 인생살이 지혜가 고전의 사례와 더불어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정판교는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는 중국 문학사와 미술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수록했다.
0: 네, 끝곡으로 인생은 지금부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유황인 자바라 타가는 배를 자하디리드 오시버린 나스네쇼 왕자후진나 샤르타그네 도람볼볼 샤르틀론 웨헬지 우틀로 나스네다 옹바춘드 으신드 으트가 털로 아깔틀란다 응그르두릉 넬마스티 오먹은다 발라 특슨 나스테치 흠무나 아야 유윤디 헤니 민다 후르가 시버 허치르지